0: 9월 7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강진의 막걸리 한잔 함께 들었어요. 아, 네, 좋은데요. 아침에 아, 뭔가 걸쭉하고 네,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2014년에 개봉한 헐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외롭게 지내던 남자가 인공지능과 매일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그땐 그냥 상상의 세계였는데 그때 정말 네 그렇죠. 근데 12년이 지난 지금 벌써 현실이 되어버리는 걸 보면 참 놀랍긴만 합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이러다가 10년 후엔 외출할 때 로봇을 하나씩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집집마다 로봇. 네. 하, 참 세상이. 네, 그렇죠. 5864님께서요. 현미 언니, 저는 어제 부모님 모시고 봉평 메밀 축제 댕겨왔어요. 와우, 너무 신나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메밀 많이 본다고요. 메밀, 하얀 메밀꽃. 아이고, 부모님 사진 두 분. 벤치에 앉아 계신 두 분. 활짝 웃으시네요. 아버님, 어머님.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여기 공원 많이 잘 이렇게 조성이 돼서 곳곳에 사진도 찍고. 아이, 저도 그려집니다. 아, 저는 한 4, 5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5864님. 사진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오영님 사연이에요. 오늘도 반가워요. 월요일 아침 6시에 자전거 출근길이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계절은 거스를 수가 없나 봐요.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이번 주도 기분 좋게 러브레터와 함께합니다. 아니 아침 6시에 자전거 출근 공기 좋았겠네요 오늘 그죠 정호영님. 아, 이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참 이때가 정말 좋아요 그죠. 커피 한잔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복작복작 사는 이야기들 사연으로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부담 갖지 말고 보내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소식부터 일하다가 힘든 이야기, 사는 재미,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 어떤 사연이든 환영하고요.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평소 좋아하는 애창곡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굿길이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함께 들었는데요. 박연숙님, 531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노래 나오면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도 따라 부르시죠? 네, 저 따라 불렀거든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2893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문경에서 의성으로 씨마늘 사러 남편이랑 갑니다. 오, 의성마늘, 그쵸. 문경에서 의성으로 시장 가서 씨마늘도 사고 국수도 사 먹고 구경하고 오려고요. 아하. 그 씨마늘은 마늘 이제 심으려고 하는 거죠. 종자로 쓰려고. 국수도 드시고 좋은 씨마늘 또 발견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893님 좋아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원유중님 사연입니다. 현미 누님 안녕하세요. 주말엔 대동벌초 가서 4시간 예초기 돌리면서 땀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오늘 아침엔 일어나니 몸이 천근 만근이어서 그래서 일어나서 수영장 가서 1시간 수영하고 왔어요. 와우. 벌초 이제 추석이니까 그죠? 그렇군요. 벌써. 4시간이나. 혼자 가신 건 아니죠? 예. 아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3217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기는 김제고요. 아, 김제. 외갓집. 전 외갓집이에요. 김제가. 저는 지금 녹두를 따고 있답니다. 많이 시원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네요. 하트 뿅뿅뿅. 아, 그럼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또 좋아서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김제도 그런가요? 그럼 이 햇볕 아래서 작업하면 땀이 나죠. 그런데 일찍부터 작업 시작하셨네요. 녹두는 풍년이에요? 수확 많이 하시는지요? 그립네요. 외갓집. 3217님 수고하시고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녹두. 몸에도 좋은 녹두. 네. 정승기님 그리고 4958님 0095님 임성훈의 시골길 청해 주셨어요. 아, 네. 한순자님 0308님께서는 박미의 주저하지 말아요 신청곡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6799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님, 새벽 5시 출근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면서 한 번의 계절이 또 바뀜을 느끼네요. 제 일터는 늘 변함없이 고소한 빵을 만들며 시작하지만 라디오 사연이 시간 가는 것,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려주네요. 올해는 바빠서 나들이 가기 힘들 것 같고 다른 분들 사연 들으면서 상상만 해봅니다. 빵! 네. 그 제과점 하시는 거예요? 빵집. 그러면 괜히 왜 친근하고 뭔가 포근하고 그래요. 새벽 6시? 5시? 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시면은 왜 여명 때문에 그래도 하나 5시부터 좀 밝고 그랬는데 이젠 어둡죠. 5시면 네, 해가 6시 넘어서 일출이 시작되니까 네, 일출이 되니까 6799님 지금 한참 그러면 빵을 지금 굽고 있나요? 화이팅! 저는요 천연 발효 현미식초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이 절기상 백로 맞죠? 네, 그래요. 이슬이 맺힌다는 네, 백로인데 계절이 정말 네, 와요. 갈 뭐 여름 가고 뭐 가을은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6799님 말씀처럼 사연에서 우리 많이 그런 걸 직접 느낄 수가 있죠. 1281님께서는 현미언니 가을 소식 알려드려요. 이거 보세요. 벌써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가 알밤을 주었어요. 진짜 가을인가 봐요. 아주 예쁜 밤이에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렇게나 많이 주우신 거예요? 이건 저절로 떨어진 거잖아요. 한 손 손바닥 가득. 아유, 색깔도 아직 진한 그 갈색이 아니라 여리여리한 햇밤이네요, 정말. 아이고, 예뻐라. 1281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9838님께서는요, 모처럼 평일에 휴가 냈습니다. 오, 수원에서 출발해서 소백산 비로봉으로 갑니다. 오늘 밤에 혼자 야영도 기대되고, 기분도 날씨도 짱 좋아요. 기운 얻고 복귀해서 또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오늘 밤 네, 날씨 좋고 소백산 비로봉 그래요. 밤하늘에 별들도 엄청 많겠네요. 9838님 잘 다녀오세요. 야영 좋습니다.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7882님 신청곡 정미조의 오해 그리고 김명희님, 박민자님, 임병수의 약속 신청곡 주셨는데요.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류서기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지도 한참인 저는 올해 73세 말띠입니다. 장년의 세월을 넘어 노년의 대열에 서 있는 저는 사회적 인생의 변화 속에서 아직도 라떼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삽니다. 다행스럽게 아직도 일을 하는데 매일 사무실 도착하면 하루의 업무는 2순위고 제일 먼저 주현미 아우님의 러브레터를 들어야 마음 편하게 하루가 시작되고요. 바둑과 파크골프 등 취미생활로 내 인생 아름답게 포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저도 오늘은 추억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 싱그런 아침 이슬 머금은 풀잎처럼 청량한 우리들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나이라면 군복무 시절은 평생의 훈장이자 추억이 아니겠습니까? 50여 년 전, 아무리 힘들지라도 고향 땅과 부모 형제의 안전과 평화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낸 곳. 생각과 환경이 다르고 개성 넘치는 피 끓는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군대고요. 함께 땀 흘리고 부대끼며 내뱉은 거친 입김은 서로를 강하게 만들었고 끈끈한 우정은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면서 필요로 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이런 것이 바로 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여 년 전 우리는 육군 제1군수 지원사령부에서 푸른 제복으로 만났고 전역 후 지금까지도 30여 명의 전우들과 단톡방을 통해 안부 및 길 흉사를 공유하고 전우애를 다지며 지금까지도 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50년의 세월을 넘어서 옛 전우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몸담았던 부대를 방문했고 현역 용사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보급 업무를 아들 손자뻘 되는 후배들이 이어받아 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진하게 달인 소고기 국밥 한 그릇 먹은 것보다 더 든든하게 부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또 지나가고 우리는 그때의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기로 했습니다. 단톡방에서의 전우들의 의견이 이번에는 부대 방문과 함께 군 시절 우리가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훈련장에도 가자고 했는데요. 원주에 살고 있는 전우의 정보에 의하면 간현 유격장이 지금은 멋진 유원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부대 방문 후 옛 전우들과 다 같이 간현 관광지, 소금산 출렁다리, 레일바이크, 케이블카와 맛있는 맛집을 두루두루 경험해보고 올까 합니다. 50년 전 유격을 복창하며 훈련했던 추억의 유격장은 찾지 못하더라도 간현의 옛 지명만은 추억을 달래주겠지요. 세월은 우리들에게서 젊음을 가져갔지만 군인 정신은 늘 삶의 초석을 다지며 살아온 수십 년이었습니다. 단톡방에 우리 전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간현에서 뜨거운 손 잡아보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사연마다 내 사연처럼 진솔한 마음을 담은 현미아우님, 항상 건강하시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다 잡으시기를 응원하면서 양희은 씨가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 한 곡 보내주신다면 목에 빗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류석이님의 신청곡 양혜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였습니다. 아, 대구에서 사연 주셨는데요. 류석이님 목에 핏대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그 느낌인데요. 앞으로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석이 오빠 생각날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져요. 어쩜 사연에 이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가사가 더 가슴에 이렇게 와 닿을까요? 김수경님께서도 사연 들으시고 흐흐흐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흐흐흐 이렇게 사연 주셨고 7878님께서는 와 감탄사 와 78세에 너무 멋지십니다. 70대 화이팅 해주셨어요. 아 이제 전혀 이 뭐 이 글이나 이쪽 내용이나 이렇게 그 보면은 70대 나이 가늠이 안 가요. 너무 멋지세요 정말. 6062님 창공을 평지처럼이라는 구호 아래 와우 공수 훈련했던 그 시절 생각나네요. 군가에 저절로 몸이 반응합니다. 특공 919번입니다 하셨어요. 6062님 아 그렇군요. 어 근데 창공을 평지처럼이라는 구호예요. 후후. 4582님께서는 사연에서 오라버님들의 우정과 강인함, 멋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건강하세요 해주셨고요. 김지은님께서는 그래도 인생 시간은 모든 분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는 글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아빠는 74세이시랍니다 하셨어요. 아유 사연 들으시면서 아버님하고 예 이렇게 약간 아버님도 이렇게 그 그려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 그렇죠? 50여 년 전에 함께했던 옛 전우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그 시절 군복무했던 부대를 다시 방문해서 와 저는 이거 아주 손주뻔의 후배들을 만나고 오늘 류석이님 오라버니 사연 보면서 전 괜히 뭉클했어요. 중간에 약간 울컥했습니다. 네. 원주에 있는 간현 유원지가 예전에 훈련장이었군요. 오. 옛 전우들과 모처럼 재회하시는데 다시 50년 전 청년의 마음으로 하, 푸른 제복 아 이런 표현들 너무 정말 멋진 시간 보내고 오세요. 오늘 사연 주신 류석이 오라버님에겐 도라지 홍어 회무침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김봉환님, 이유미님, 5833님 신청곡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예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조옥자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저는 부산 안학입니다. 아침 일찍 영감님 출근시키고 오늘은 베란다에 화분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화분 정리를 하는데 여름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화분들이 많아서 속상하네요. 슬슬 허리도 아파오는데 그래도 러브레터 듣고 있으니 신나요. 아이고, 베란다 화분 정리. 아, 이제 또 계절이 또 바뀌니까 그래요. 조옥자님. 또 새로 꽃도 피고 하는 또 화분도 있겠죠? 허리 아프신데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근데 화분 정리하고 이렇게 흙 가지고 노는 거 참 허리만 안 아프면 좋은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네. 도라지 홍어 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마리아의 거시기 하네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언제나처럼 많이 붐볐던 월요일 출근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영동대교 일대로 상황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공항 쪽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녹지 작업 시작돼 올림픽대교부터도 밀려 지나고요. 이후 동작대교 2차로 사고 처리 중이라 후미 정체 극심합니다. 잠실 쪽으로도 한강대교 아래 4차로에선 작업을, 또 추돌 사고 처리 중인 영동대교 부근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 월드컵 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이후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선 오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끝으로 세종포천선 세종방향 강동고덕터널 1차로 오늘 오전에만 추돌 사고로 두 번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근 정체 극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9월 4일 목소리가 네 9월 4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조관우의 꽃밭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6240님 시청해 주셔서 9월 7일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럴까요? 목소리도 네, 9월 7일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네. 6240님께서 청해 주셔서 조관우의 꽃밭에서 들었는데요. 가을에 듣는 또 꽃밭에서가 또 저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4390님께서요. 현미님 오늘 쉬는 날인데요. 아침 먹으며 여유로이 러브레터 들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일할 땐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집에서 들으니 뭔가 ASMR처럼 현미님이 원고 넘기는 바스락 소리마저 좋네요. 늘 우리에게 화이팅 외쳐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외쳐드리고 싶네요. 현미님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저 화이팅 좀 해야 되는데 왜 네 날짜도 엉뚱한 날짜 얘기하고 목은 막 잠기고 모처럼 쉬시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연 발효 현미식초 선물로 드릴게요. 그나저나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벌써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송편처럼 찾아오는 시간이 있죠. 바로 KBS 2라디오 추석 기획 5일간의 음악 여행.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선 150개의 선물과 150곡의 멋진 노래들을 선물해드리는 노래방 애창곡 150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러브레터 홈페이지에 노래방 애창곡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가위에 대한 추억, 노래에 대한 추억, 노래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등등 간단한 사연과 여러분의 노래방 애창곡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150분 선정해서 150개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러브레터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벌써 알고 계신 분들 네 함께 해주고 계신데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임보 시인의 나는 평안하고 자유롭다 입니다.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크게 미워한 적이 없으니 나를 원망할 자가 있을 리 없어 마음이 무겁지 않고 내 주머니 속은 늘 몇 푼의 용돈밖에 없으니 어느 도둑에게 털릴까 염려치 않아도 되고 나는 당이나 파들의 세력과는 담을 쌓고 지내니 모함과 저격의 대상이 아니어 편안하고 나는 별로 이름이 없어 세상이 나를 잘 알지 못하니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 자유롭다. 나는 무능한 가장, 게으른 시민, 그러나 자유의 시인이다.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주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임보 시인의 나는 평안하고 자유롭다 함께 했는데요. 요즘 불어오는 신선한 가을 바람 맞으면 그냥 이 바람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일도 내려놓고 복잡한 인연들도 끊어내고 누구의 아내와 뭐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 이런 것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죠. 오늘도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 한 편 들으면서 상상하며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2483님 사연입니다.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이곳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현미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날마다 집에서 현미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서 일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현미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신 거네요. 2483님. 잘 드시고요. 특히 가을엔 또 제철에 우리가 몸에 좋은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바다에서도 그렇고 또 과실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 챙겨서 많이 드시고 얼른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여행도 다니셔야죠. 일도 하시고. 2483님 화이팅!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657님께서는요. 공사 현장에서 짧게 전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어제도 바람 엄청 불던데 오늘도 그곳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군요. 공사 현장 네, 안전 주의하시고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릴게요. 3657님 화이팅. 김종찬의 사랑이 저만치가네 8942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유익종의 그리운 얼굴은 김미영님, 정태웅님, 809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찬원의 시절 인연 김상환님, 김정숙님, 이창희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 들려드릴게요.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노래 신청곡 쭉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사연 만나볼게요. 2616님께서요. 버스 운전하며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 문자 참여는 잘 못하고요. 이렇게 일 쉬는 날 문자를 보내봅니다.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제 코가 먼저 가을을 맞이하네요. 크크. 비염인데 약을 먹으면 주름이 와서 먹진 못하고 가을이면 훌쩍거리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날이 쌀쌀하니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 오늘 쉬시는군요. 근데 아, 가을이면 정말 저도 그래요. 비염. 지난주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참 동병상련입니다. 2616님 오늘 푹 쉬시고요. 화담숲 4인 입장권 쉬실 때 가족들과 한번 다녀오세요. 아 참 그 마스크가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렇죠? 비염에 바깥 차가운 공기에. 네. 7408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저는 어제 광양 전어축제장에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전어도 한상 맛나게 먹었고요. 박서진 씨를 비롯한 인기 가수 공연도 보고 예비 가수들의 노래자랑도 있었는데 순천에서 오신 분이 대상 먹었어요. 노래 잘하는 분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전어가 진짜 고소하고 맛났어요. 아이, 지난주에 전어 축제 한다고 어디에서 다녀오신다 그래갖고 저 벌써요? 그랬는데 아 본격적으로 전어 드시는군요. 저도 이번 주 안에는 꼭 가을 전어 먹어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광양에 아, 가을엔 또 전어 축제를 하는군요. 네, 축제장엔 또 공연이죠.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7408님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김점례님께서는요. 현미님 91세 엄마에게 엄마 요즘 뭐가 제일 좋아?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너희들이 찾아오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마음이 찡해서 다음 주에도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맛있는 양갱 들고 가야겠어요. 아, 김천매님, 저도 어머니 말씀에 가슴이 찡해오네요. 너희들이 찾아오는 거 그게 제일 좋아 하신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이번 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자주 우리 부모님들 찾아뵈야겠습니다. 김점례님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6195님께서는요. 지난번에 비 올 때 미끄러져 발목 뼈가 부러져 와우 저런 응급으로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요. 이 병실에서 고관절 나가신 분 무릎이 다치신 분 무릎이 다쳐 오신 분과 한 방에 있는데 다들 움직이지 못하고 재수 없이 다치신 분들만 계셔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현미님의 위로와 응원 부탁드려요. 아니 방에 한 방에 지금 다 이렇게 다치셔서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유 좀 힘들지만 액땜했다. 지금 이렇게 병실에 안 누워있으면 밖에서 또 어떤 걸로 다칠지 모른다.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다치신 곳, 불편하신 곳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아침에 2시간 동안 친구해드릴게요. 아셨죠? 빠른 쾌유 제가 빌어드릴게요. 6195님께도 활전복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홍성래님께서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정해주셨어요. 3153님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청해 주셨는데요. 청해 주셨어요.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엘레지는 슬픔을 노래한 시나 악곡을 뜻하는 말인데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 가요의 제목에 자주 쓰였던 게 바로 엘레지죠. 노래 제목에 엘레지가 들어가는 노래들은 보통 이별과 그리움, 슬픔과 추억을 담은 곡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가요를 잠깐 살펴보면 참 다양한 엘레지들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노래가 제일 많은데요. 용두산 엘레지, 해운대 엘레지, 남포동 엘레지, 군산항 엘레지, 현해탄 엘레지, 홍콩 엘레지 등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황혼의 엘레지, 유랑 엘레지, 사나이 엘레지, 미망인 엘레지처럼 외로움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967년 남국인 씨가 작사하고 백영호 씨가 작곡한 나그네 엘레지를 만나볼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아나운서 출신 1호 가수로 잘 알려진 이정민 씨입니다. 아마 옛날에 이정민 씨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진중하고 힘있게 낭독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정민 씨인데요. 1963년 KBS 포항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뉴스부터 다큐멘터리 해설, 음악 프로그램 진행까지 했던 이정민 씨는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했던 드라마에 성우까지 하면서 정말 다양한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이정민 씨는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나운서와 DJ, 또 드라마 성우, 그리고 가수까지 1인 4역을 했던 이정민 씨의 또렷한 발성과 중후한 목소리가 멋진 노래, 1967년에 발표한 나그네 엘레지.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입학지원에서스마트한강의까지모바일로언제어디서나서울사이버대학교
1: 도시일이라는게하나만푼다고해결될리없지집얘기하다가길얘기나오고일자리얘기나오고
2: 그래서 GH 는문제가어떻게이어지는지를봐조율은섬세히실행은신속히
1: 이게바로도시의내일을풀어내는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주현미의 Love Letter 김봉조님사연이에요현미님여기는김해예요퇴직후귀촌에서자급자족하고있는데요지금남편은배추밭깔고저는고구마줄기까며함께러브레터듣습니다날씨가정말좋고행복하네요하셨어요아유좋습니다날씨도좋고행복하시고아사연주셔서감사합니다퇴직후귀촌네쑥굴레떡과영양찰떡세트선물로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9월7일월요일러브레터에서준비한마지막곡은요김용임의부초같은인생입니다새롭게시작하는월요일이에요이번한주도좋은예감으로시작하시고요저희내일아침9시잊지말고꼭다시만나요지금까지러브레터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는 추세지만요. 작업에 영향을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 원효대교 부근 1차로와 동호대교 1차로,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이 구간 지나시기 무척 더뎌졌고요. 반대 일산 쪽 잠실에서 동작대교 쪽으론 아직 차가 많습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성수북은 3차로를 막고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여파 크게 받고 반대 잠실 방향 한강대교 아래 4차로 작업 때문에 여의 하류부터도 혼잡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동해선 포항 방향 문무대왕 1터널 사고 처리 여파 뒤로 크게 받고요. 남해선 부산 방향도 7원 분기점 부근 1차로를 이동하며 청소 작업 중이라 뒤로 3km 구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침 하실래요?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나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 4816님이 주셨습니다. 진짜 가을이 왔나 봐요. 마음이 붕 뜨고 자꾸 실실 웃음이 나네요. 저 왜 이럴까요?

자, 그것도 한때죠. 좀 더 지나면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한결같이 뜨뜻미지근하고 눈물이 고이니까 현재를 즐기시고요. 자, 오늘은요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명성에 걸맞지 않습니까? 특히 이 거북목이신 분들은 고개 한껏 한번 젖혀보시기 바라면서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빛을 쏟는 스카이. 어제 저 그 무한상사 드라마를 하루 종일 찍느라고 예, 목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태연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I.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최진경님, 김수정님, 최진경님 맞고, 조문주님, 예. 아,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삑사리가 났는데, 예, 굉장히 많이 웃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창주님은 지금 저 인도 첸다이에 계시대요. 예, 어제 출정 왔는데, 여기는 아침 7시 반이라고. 야, 7시 반에 저희 라디오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지윤님, 맞아요. 주말에도 진짜 하늘이 예뻤습니다. 어디서 찍어도 하늘 덕분에 사진이 다 그림 같더라고요. 유럽 하늘 부럽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절에 유럽 가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계절에? 우리나라가 더 좋은데? 그죠? 예, 날씨가 아주 멋집니다. 예, 한두 달만 참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면 저는 9월 중순 정도에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7, 8월 일단 오지 말라고 그러고요. 극구 말리고. 자,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예, 목소리만 좀 이렇게 좀 삑사리가 났는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생방 티내려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저 영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웨이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갈라진 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0: 자, 일단 생방송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는데,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이렇게 저, 다들 알고 계시죠? 겨울왕국이 뮤지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겨울왕국이 꽤 되지 않았나? 영화가? 저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자, 뮤지컬 겨울왕국의 주인공이죠. 안나역의 우리 박진주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박진주 씨.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겨울왕국이 굉장히 대작이거든요. 뮤지컬로 그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데, 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아, 우리 진주 씨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자, 광고 후에 박진주 씨 모시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미국 브로드웨이, 그리고 영국 웨스트엔드 뒤를 이어 드디어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최고의 화제작 뮤지컬 겨울 왕국의 주역이죠. 우리 박진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주 씨는 저랑은 초면인 것 같아요, 그죠?
1: 네, 예.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네.
0: 태어나서면서까지 뭐 저를 이렇게 만날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일단 너무 반갑고.
1: 네.
0: 워낙 또 TV에서 많이 뵈서. 네. 예, 그냥 친근감이 있네요.
1: 네.
0: 예. 저는 어떻게 좀 보세요?
1: 좋게
0: 예.
1: 보고 있어요. 선배님.
0: 좋게 보고 있어요?
1: 네.
0: 어떤 면이 좋은 것 같아요?
1: 선배님 같은 경우도 예. 이 전설의 고수라는 제목과 어울리게.
0: 예, 예.
1: 약간 전설이랑 단어가 좀 어울리시는
0: 제가요?
1: 것 같아요.
0: 제가요? 네. 갈 때가 됐나요? 전설이면 가야 되잖아요.
1: 전설은
0: 살아있는 전설은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 잘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취소할게요. 네.
0: 아니. 취소 농담이고. 예예예.
1: 네,
0: 예, 예. 아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웃음을 주셨는데.
1: 네.
0: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네. 상당히 미인이시고 예 정말.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미인이나 이런 얘기 하면 요새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1: 그래요?
0: 아, 근데 미인을 미인이라고 뭐라 그래?
1: 미인.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0: 아, 근데 미인이시고 네. 개성이 있으신 것 같고
1: 네.
0: 너무 좀 호감이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1: 감사합니다.
0: 예,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니까. 자, 진주 씨, 어떠세요? 그
1: 네.
0: 지금 이제 뮤지컬 겨울왕국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0: 그죠? 홍보하려고, 네. 홍보하려고.
1: 맞아요.
0: 예.
1: 네.
0: 뮤지컬 겨울왕국이 구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잘 될 텐데?
1: 아, 그렇지만
0: 예.
1: 이게 또 모르고 지나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0: 아, 그래요?
1: 네, 지금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0: 예.
1: 네, 나왔습니다.
0: 앞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네. 브로드웨이하고 이제 웨스트엔드 두 군데에서 좀 하고
1: 그리고 더 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서도 했고
0: 그래요?
1: 네
0: 많이 했네. 예. 그럼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했지만
1: 네.
0: 이게 이제 한국에는 초연인 거죠.
1: 초연이에요.
0: 네. 그 미국이나 그 영국 쪽에 있는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1: 그대로 가져오셨고
0: 예.
1: 또 브로드웨이 그 제작진 분들께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저희랑
0: 네.
1: 같이 만들어서
0: 아.
1: 네 지금 이제 떠나셨고요.
0: 예.
1: 네.
0: 그럼 미국으로 가신 네. 거죠.
1: 또 돌아가셨습니다.
0: 예, 예. 네. 이제 경비 문제 때문에 계속 있기도 하고.
1: 그쵸. 또 자신들의 일을 하러 가셔야 되니까.
0: 좀 네.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대작은 제작비도 많이 들지만
1: 네.
0: 배우 캐스팅도 이렇게 쉽게 그냥 뭐 어깨 너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디션을 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이나 이런 거 볼 텐데.
1: 네.
0: 진주 양은 어떻게 캐스팅이 되셨고
1: 네.
0: 어떤 역할인지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일단 저희는 모든 배우들이 다 오디션을 봤고요.
0: 그래요?
1: 네. 이제 영상 오디션부터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지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해갖고
0: 뭐 옛날 네. 말로 하면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저 도전을 했나요?
1: 예. 그것까지는 이제 서로 다
0: 그렇죠.
1: 얘기하진 않아서
0: 그건 이제 비밀이고
1: 네.
0: 예.
1: 대충 이제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0: 예.
1: 않았을까.
0: 예.
1: 그래서
0: 예.
1: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해외 창작진 분들과
0: 네.
1: 네. 한국 제작진 분들과 다 함께 모여서 오디션을 한 세 번 정도 갔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당당히 합격한 거예요?
1: 네 너무 감사하게.
0: 예.
1: 네.
0: 몇 차까지 봐요? 그럼 오디션을?
1: 이번에는 한 3차 정도 받고 더 많이 보신 분들도 있다고
0: 예,
1: 들었어요.
0: 예. 아, 진주 씨가
1: 네.
0: 떨리진 않을 텐데 원래 진주 씨 노래를 잘하고 또 뮤지컬 하셨잖아요.
1: 했는데
0: 떨려요? 그럼 거기 저 미국 사람들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네. 앉아서 보고 계시고요. 그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0: 예.
1: 그 오디션장에서 기억을 거의 잃을 정도로.
0: 왜 떨어요? 난 안 들리던데.
1: 네?
0: 전 안 들리던데 그 오디션 있는 게.
1: 안 떨리셨어요?
0: 예,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아니 저는 어디
1: 안 떨고 안 붙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떨고 뭐 어떤 게 좋을까요?
0: 그건 뭐 모르겠지만
1: 네.
0: 떤다고 안 떤다고 붙고 안 붙고는 하늘에 막혀놓은 거 아닐까?
1: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그냥 뭐 그냥 막 하는데
1: 네.
0: 예 일단은 저는 제 입장이 있는 거고 진주 씨는
1: 네.
0: 진짜 이 작품이 너무 하고 싶었고 그런 애절한 그 어떤 모습이 이제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1: 네.
0: 좀 느껴져야
1: 네.
0: 뽑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근데 예. 사실 저는 이게 제가 아직 뮤지컬 경력에 비해서
0: 네.
1: 너무 대작이라고 생각해서
0: 네.
1: 사실 막 되고 싶다 아니면
0: 예.
1: 뭐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로 그냥
0: 예.
1: 도전을 한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지면 또 안 떨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0: 그렇죠.
1: 네.
0: 예, 예. 이게 어느 정도의 대작입니까? 이게 한번 좀 우리가 저 우리 애청자 듣게.
1: 네.
0: 아, 이거 목욕 뮤지컬이 다 그렇지 뭐 얼마나 대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스케일을 한번 얘기를 해주면.
1: 네.
0: 보시는 우리 저 혹시 이제 겨울왕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야, 그럼 네.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1: 네. 그렇게
0: 신경을 썼으면?
1: 네.
0: 이왕이면은 저 투자 많이 한 데 가고 싶지. 투자 뭐 이렇게 좀 안 하고 페인트 칠해놓고 이거 안 가잖아요.
1: 네.
0: 어느 정도의 대작입니까? 예.
1: 사실 이제 제가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까지는 진짜 제가 여쭤보지 못했어요.
0: 그러니까 그전 투자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1: 네.
0: 그 무대, 어느 정도 무대 대작이냐? 스케일이 어느, 네. 어느 정도냐? 예.
1: 아 일단은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예. 디즈니 겨울왕국 하면
0: 네.
1: 그냥 그 예전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그 겨울왕국
0: 예, 예, 예, 예.
1: 안나 엘사 나왔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또 이제 결혼곡 2에 나오는 노래인데, 네.
0: 예, 예.
1: 근데 뭐 약간 비슷한.
0: 그래서.
1: 네, 보러 오셨다가 네. 정말 다들 마법에 빠져서
0: 진짜?
1: 돌아가세요. 네.
0: 와, 진짜 신경 많이 썼나 보다. 막 날아다녀?
1: 날라까지는 당하지.
0: 아, 날라는 안 되나?
1: 네.
0: 예, 안 되는
1: 사실 날라가는 예. 장면이 딱히 없어갖고 그게 날라가기가.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법에 빠질 정도 무대가 아름다워요?
1: 정말 아름답고요.
0: 예.
1: 또 엘사 언니의 그 레리코에서
0: 예,
1: 이렇게
0: 예.
1: 옷이 바뀌는 그런 특수 효과라든가
0: 예, 예.
1: 또 올라프가 살아서 움직이는
0: 올라프가?
1: 그, 네. 그리고 또 술록이 스벤이라고 진짜로 이렇게 큰 술록이 또 나와요.
0: 예, 예, 예.
1: 네. 그 모든 것들이
0: 예.
1: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선배님 같은 ST 같은 분들도
0: 예.
1: 마음을 활짝 열고 볼 수 있는
0: 제가요?
1: 네.
0: 지금 50년째 닫혀 있는데 열린단 말이에요?
1: 또 저희 공연에 또 사랑은 열린 문이라는
0: 예,
1: 또 노래가
0: 예.
1: 있기 때문에 또 그
0: 예.
1: 노래로 한번 선배님의 마음을 좀 두드려 보고
0: 예, 예,
1: 싶습니다.
0: 예. 그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오디션 지정 안무가
1: 네.
0: 지정 안무가
1: 네.
0: 공중 돌기가 있었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1: 공중 돌기가 있었어요.
0: 그게 어떻게 도는 거예요?
1: 어떻게 도는 거냐면요.
0: 예. 발레할 때 도는 것처럼 도는 거예요?
1: 아니요. 그 이렇게 옆돌기처럼.
0: 아, 옆돌기?
1: 네.
0: 그걸 해야 돼?
1: 하는 건데 저희는 안무가 뭔지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 파트너랑 이렇게 지정을 짝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0: 예, 예, 예.
1: 그 남자 파트너의 허벅지를 잡고 저희가 옆돌기를 하는 거예요.
0: 와.
1: 네,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0: 그 왜 돌아야 돼?
1: 그것은 그 안무에 있기 때문이에요.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실제 공연에도 그렇게 하고.
0: 옆돌기만 따로 연습했어요? 그러면?
1: 아니요, 그
0: 갑자기 시킨 거야?
1: 갑자기 시켜서.
0: 와.
1: 근데 인간이
0: 예.
1: 어떻게든 해낸다. 만약에
0: 야 진짜 그렇구나.
1: 넌 키가 커져야 돼 하면 키가 커졌을
0: 진짜로?
1: 수도 있어요.
0: 진짜로? 네. 마법에 걸리는군요.
1: 마법에 걸려버렸어요.
0: 넌 할 수 있어. 넌 키 클 수 있어. 넌 돌 수 있어 하면은
1: 180이 돼버리는 거예요.
0: 이야
1: 네.
0: 대단하군요. 그러면 진주 씨는 처음에 오디션 볼 때
1: 네.
0: 지정곡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어떤
1: 지정곡이 그, 있었어요.
0: 어떤 노래였을까요?
1: 그
0: 여쭤보면 예.
1: 안나가 이제 그 성문이 열리고 나서
0: 예, 예.
1: 태어나서 처음으로라는 노래가 지정곡으로 있었고요.
0: 아 그걸 이제 저 지정곡을 불러라.
1: 네네.
0: 혹시 좀 잠깐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에코 좀 넣어주시면 한번 한 대목이라도 예.
1: 네.
0: 어려우세요?
1: 아 예. 근데 이게
0: 예.
1: 그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불만
1: 반주가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0: 그런 것도 이렇게
1: 네.
0: 있어요?
1: 그럼 제가 뭐
0: 그럼 들어가세요.
1: 네 글자 정도는 어떠세요?
0: 네.
1: 네 글자도 안 돼요.
0: 안 돼요?
1: 네.
0: 그럼 들어가세요 그냥 예.
1: 네.
0: 저희 뭐 그냥
1: 한 글자 어떠세요?
0: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네. 또 이렇게 철저하게 네. 준비를 하는 거니까
1: 네.
0: 예, 지금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겨울왕국 전에는 어떤 작품들을 좀 하셨어요?
1: 겨울왕국 전에는 뮤지컬 레드북이라는 작품도 하고요.
0: 네.
1: 또 최근에 토니상 받은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도 하고 라이카라는 작품도 하고
0: 예,
1: 고스트
0: 예.
1: 베이커리라는 작품도
0: 예.
1: 하고 네.
0: 실제로 저는 그 진주 씨를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만 봤지.
1: 네.
0: 노래하는 건 제가 사실 좀 못 뵀거든요.
1: 네네.
0: 그 2016년에 복면가왕에 나오셨잖아요.
1: 네.
0: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노래 어떤 노래 하셨어요? 그때
1: 첫 1라운드가 오리 날다라는 노래를 했었고 체리 필터의.
0: 혹시 죄송한데 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1: 네네.
0: 이렇게 직접 자료로 보는 것보다 한번
1: 네.
0: 들어보면 애청자들도
1: 네.
0: 박진주가 뭐 얼마나 더 참 노래 뭐 한번 맛보기로라도 한번 예.
1: 네네.
0: 괜찮으시겠어요?
1: 네. 그럼 살짝 저를 동굴 속에 좀 넣어주시시나요?
0: 예예.
1: 네.
0: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1: 전혀 억지로가
0: 예, 예,
1: 네.
0: 예.

0: 줄 거야. 일단 여기까지.
1: 오, 야, 진짜.
0: 목을 전혀 안 풀어갖고.
1: 예, 예. 아우, 저놈도. 예, 바로 그냥 오리가 나오네요. 그죠?
0: 감사합니다.
1: 예, 예. 노래를 언제부터 이렇게 좀 본인이 잘했다고 느꼈어요?
0: 제 생각에는.
1: 예.
0: 잘 몰랐다가요.
1: 네네.
0: 복면가왕 하면서 알게 예. 됐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복면가왕 없었으면 그러면 저기 본인 노래를 잘하는 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0: 이전에는 예. 노래방에서 그냥 잘 부르는 정도의 친구 느낌이었어요. 아, 맥주 몇 잔 먹으면 더 잘하고 아, 뭐 이 정도의.
1: 가수의 추천을 받진 않았어요?
0: 네. 그래서 제가 왜 저희 친언니한테
1: 예.
0: 왜 난 어릴 때 가수를 시도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못생겨서라고.
1: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0: 어릴 때는 좀 약간... 네.
1: 아니야,
0: 덜 가까워졌어가지고.
1: 전혀 전혀 그렇게 언니 저 네. 친언니예요? 어? 언니 고생 좀 시켜.
0: 아, 자기 객관화를 항상 열심히 시켜주셨어요.
1: 아니야, 근데 그건 좋아.
0: 네.
1: 그건 좋아. 괜히 혓바람 드는 것보다.
0: 맞아요, 맞아요.
1: 현실을 직시해라.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예 괜찮은 것 같아요.
0: 예,
1: 예, 예. 예. 그 2021년에는 진주 씨 본인 너튜브의 겨울왕국 OST Into the Unknown.
0: 맞아요.
1: 이거는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오, 좀 갓. 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 그렇구나. 그런 노래를 다 본인이 이제 뮤지컬에서 하는 거예요?
0: 아니요. 인투 디 언노는 네. 겨울왕국 2에 나오는 노래라서
1: 예, 예.
0: 여기 저희 뮤지컬은 안 나오고요.
1: 그건 잠깐 불러줄 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 인투 디 언노는 본인이 유튜브에 올렸던 거.
0: 네.
1: 자꾸 많이 시켜서 미안해요.
0: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목이 전혀 예. 풀지 않아서
1: 예.
0: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1: 예, 예. 여기 편안하게 하세요.
0: 네. 예.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1: 아, 그래. 거기까지만. 예, 예. 좋았어, 좋았어. 아니, 이거 앉아가지고 목도 안 부러운데 그 정도면은, 예,
0: 네.
1: 예. 들은 거나 다름없는 눈이었어요.
0: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좋네. 잘해. 유튜브 안 해요?
0: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1: 예.
0: 2년 반 넘게 지금 얼어 있어요.
1: 왜 그래요?
0: 그 이유는.
1: 예.
0: 이제 제가 멀티가 좀 안 되는 성격이에요. 네, 눈앞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라.
1: 진짜?
0: 네.
1: 아, 하나만 하면 하나에 몰입하는구나.
0: 네, 그래서 계속 작품을 하니까
1: 예, 예.
0: 거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1: 예.
0: 네.
1: 겨울왕국 그럼 지금 이 공연 언제부터 합니까?
0: 하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1: 예, 아유, 죄송합니다.
0: 하고 있고 이제 예. 내년 3월까지 샤롯데 시어터 잠실에서 하는데요.
1: 예, 무지개 오래 하네. 예, 그 정도로 이제
0: 네.
1: 아, 대작이니까.
0: 네, 맞아요.
1: 예, 예. 오신 분들의 평이 좀 어때요? 보고 나서. 어떤 좀 관객평들은 좀 어떻습니까?
0: 관객평분들은 너무 좋지만요.
1: 네.
0: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가까운 지인들이 솔직히 얘기를
1: 예,
0: 많이
1: 예.
0: 해주시잖아요.
1: 뭐라 그래?
0: 정말... 봤던 중에
1: 최고였다.
0: 네, 약간 좀 되게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시는 제 지인들이 많거든요.
1: 예, 예.
0: 그분들이 다 눈이 떠져가지고.
1: 그분들은 전문가잖아.
0: 그렇죠.
1: 주위에 계신 연기자도 있고.
0: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1: 얼마나 잘하자. 빈틈 찾잖아. 빈틈을
0: 찾죠.
1: 근데 뭐라 그래? 아,
0: 진짜 미쳤다.
1: 진짜?
0: 네,
1: 그 정도야?
0: 진짜 너무 재밌다, 진주야.
1: 이야.
0: 그리고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모두가.
1: 어떤 분들이 함께합니까?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네. 저희가 또 이게 또 겨울왕국이 주는 힘 같은 것 같은데
1: 네.
0: 이 디즈니 작품을 하면서 모두가 같이 너무 사랑이 마음에서 커져가지고
1: 예.
0: 네 서로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모두가
1: 그렇게 하시고요 사랑은 많아서 하시고요 예 사랑까지 저희가 가능할 수 없으니까
0: 죄송합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엘사
0: 네 엘사의 이제 정선아 배우님
1: 네
0: 네 그리고 정유지 배우님
1: 예.
0: 민경아 배우님
1: 예.
0: 이렇게
1: 안나
0: 박진주 저 나오고요.
1: 예.
0: 홍금비 배우님,
1: 예.
0: 최지혜 배우님 정말 다들 정말 실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1: 제가 제 기억으로는
0: 네.
1: 엘사가 주인공 아닌가요? 보통 엘사가 그지?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담당하고 계세요.
1: 엘사가 노래 부르지 않나 아마?
0: 엘사
1: 레리고.
0: 그렇죠.
1: 네.
0: 맞는 말이에요.
1: 네.
0: 그게 현실인데
1: 네.
0: 사실 공연 안에서
1: 네.
0: 정말 고군분투하는 건 안나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는데
1: 예.
0: 그래서 사랑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마지막에 1막 마지막에 엘사 언니가 레리꼬를 하면
1: 예.
0: 모든 걸 다 잊으세요.
1: 아, 그 한 방에?
0: 네네.
1: 아,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레디코 한 방으로 끝나는구나.
0: 끝나요.
1: 그치만
0: 서운하지 않다.
1: 네.
0: 네, 왜냐면 엘사 언니들도 정말 그 한 번을 위해서 엄청난
1: 예.
0: 고통을 받으며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러면,
0: 네.
1: 그러면 진주 씨는 엘사 하고 싶지 않았어요?
0: 저는, 예. 네, 전혀.
1: 엘사가 네. 엘사 캐스팅이 있고 안나 네. 캐스팅이 있나요? 저는 엘사 하고 싶어요 간 거예요? 안나 하고 싶어 간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맞게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1: 그렇구나.
0: 네, 자기가 이렇게.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 객관화를 잘하는 편이라서 네. 네, 제가 엘사로 나오면 다들 놀릴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안나로 간 거예요?
0: 네, 그리고 안나가 저한테도 더 와닿기도 하고.
1: 아니, 안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0: 네네.
1: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는 안나 역할이 더 큰데. 마지막에 이제 인투디언론 아니죠 레리코 때문에 예 그러면 레리 네. 그 노래 한곡 듣고 가죠. 뮤지컬 겨울 한곡 OST 사운드 트랙 예 Love Is an Open Door 예 듣고 갈까요?
0: 네.
1: 네.
2: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3: I love crazy.
2: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저희 라디오는 어떤 좀 매력이 있을까요?
8: 라디오는 이제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게 좀 친숙하시고 조언하시는 것도 되게 진솔하시고 좀 현실적이어가지고 듣기 좀 편안하고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7: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저 추구하고 있는 바와 똑같은 말씀해 주셨어요.
8: 아, 정말요?
7: 침착하고 진솔하고 듣기 편안하고 재밌기도 한 DJ 박명수.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8: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7: 안 돼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3시간 하고 싶다. 3시간. 예예. 앞뒤로 다 터가지고 그냥. 자, 우리 뮤지컬 배우 박진주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울라프 역에 우리 이창호 씨가 나온다면서요. 예,
10: 아, 맞아요.
9: 개그맨 이창호 씨.
10: 네.
9: 제가 또 아주 사랑하는 후배인데.
10: 오.
9: 예, 너무 예쁜 후배예요.
10: 네.
9: 예, 아주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10: 맞아요.
9: 예, 예.

0: 또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1: 네네네. 친하게 친해지네요.
0: 네네.
1: 어, 그래요. 굉장히 이창우 어, 군도 굉장히 잘합니다. 예, 실제로.
0: 맞아요. 당당하게 또 오디션을 봐가지고.
1: 야, 창우 대단해 진짜.
0: 해외 제작진 분들께서 이렇게 탁 주셔가지고.
1: 아, 하고자 하는 곳에 길이 있다고.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예, 예. 왜 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자포자기 하지 말고.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다 길은 있는 겁니다.
0: 정말요.
1: 예. 예. 네. 그러면 겨울왕국도 이렇게 보면 이제 끝나면 회식도 하고 좀 그래요?
0: 어, 맞아요. 그 저는 뮤지컬을 몇 번 많이 안 했지만 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팀을 처음 봤어요.
1: 먹어야지. 추운 데 있었으니까 먹어야지. 겨울왕국이니까 사람이 추운 데 있으면 좀 술을 좀 마셔줘요.
0: 그러니까 노동주처럼.
1: 예, 예. 네. 겨울왕국이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저 이번에 대극장이 처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뮤지컬은 대극장이면 더 다들 술도 안 드시고 목 관리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들 그냥 예. 더 많이 드시고.
1: 전문가니까. 다들 전문가니까.
0: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예, 예, 네, 예.
1: 그렇죠.
0: 예. 너무 좋습니다.
1: 거기서 이제 술 맛을 알게 된 거예요?
0: 술 맛을 사실 겨울왕국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예. 네, 술이 맛있긴 했는데요. 어, 이제 알 나이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네, 이제 술에 맛있어서 먹는 때가 예. 됐어요.
1: 그 잠깐 좀 이렇게 그 뮤지컬 내용을 좀 보면 네. 눈사람 울라부와 술로 스벤 캐릭터가 등장할 때 관객이 난리가 난다는 건 직접 좀 그러니까 이게 스포가 아니라
0: 네.
1: 왜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나는지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어떻게 했길래 이게 사람 움직이나요?
0: 왜 깜짝 놀랐냐면요.
1: 예, 운동단 냠냠냠냠냠냠냠. 예, 말씀하시죠. 왜 그, 놀래요?
0: 왜 놀래냐면
1: 어, 직접 가서 봐야 되겠지만.
0: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네. 많은 분들이 뮤지컬을 보면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막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는데.
1: 우리나라 그래요?
0: 저희 나라는 좀 약간 좀 그
1: 좀 감상하는 편이죠.
0: 네, 조용히 해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1: 그렇죠.
0: 이미 올라프와 스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우와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1: 아, 진짜?
0: 네. 오. 일단은 올라프가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퍼펫이라고 예. 인형을 조종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1: 아, 진짜?
0: 네. 그러니까 올라프가 정말로 있기도 하고 그 뒤에 또 그 배우도 함께 있기도 하니까.
1: 슬로건, 슬로건.
0: 슬로건, 이제 이렇게 몸이 좋으신 예. 배우님께서 예. 직접 이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예. 플랭크를 하시면서
1: 진짜?
0: 무대 위에서 내내 스벤의 연기를 해요.
1: 그래요.
0: 그리고 그게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몸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1: 그게 다 연기도 돼요?
0: 네.
1: 아,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구나.
0: 네.
1: 그냥 인형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인형이 감정을 다 이렇게.
0: 맞아요.
1: 이렇게 소화하면서.
0: 그리고 크기도 보여주고. 정말 술록처럼 이렇게 커서.
1: 그게 다 이렇게 막 연기도 되는구나.
0: 네, 네.
1: 와, 그래서 깜짝 놀라는구나. 네. 와, 어떻게 저걸 했을까? 이렇게.
0: 웅성웅성 막 이렇게 되고.
1: 아, 그래요.
0: 네.
1: 오, 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이 뭐 작품 자체는 뭐 워낙 유명하지만 또 네. 뮤지컬 분야의 최고로 꼽히는 토니상을 18회나 예, 수상한 네. 그런 또 작품이고 또 그런 분들이 함께 하는 거라서.
0: 맞아요.
1: 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왜냐면 그 겨울왕국에 대한 그 추억들이 있는 우리 예전 아이들이 지금 커서 성인이 됐거든요.
0: 그렇죠.
1: 그죠?
0: 네.
1: 그 아이들이 한때는 막 겨울왕국 노래를 매일 부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0: 엘사옷을 다 입고 다녔는데.
1: 예, 예, 예.
0: 네.
1: 저희 아이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제 갓 이제 10대를 벗어나는 친구들이나 또 10대 후반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
0: 네.
1: 옛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네. 어른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1: 예, 예.
0: 네.
1: 그 안나가 이제 엘사와 함께 주인공인데
0: 네.
1: 그 음악 감독님이 그랬다면서요. 현존하는 뮤지컬 곡 중에서 제일 네. 어렵다.
0: 네.
1: 태어나서 처음으로?
0: 네. 그 처음에 안나가 이제 성문이 열리면
1: 네.
0: 뛰어나가면서 드디어 성문이 열렸다고 막 신나서 노래를 하는 게 있어요.
1: 예.
0: 네. 근데 현존하는 뮤지컬 중에서 가장까지는 아닐
1: 아니에요?
0: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오피셜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분이 좀 그.
0: 그러니까 저희를 위로해 주시려고 또 더 예, 예,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셨던 것도 있겠지만. 약간
1: 그래요. 예. 충분히 또 이렇게 그러시고 또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냥. 좀 이렇게 시차가 안 맞았나 봐요. 심하게 던졌는데.
0: 힘들게 진짜 힘들었어요.
1: 그래요?
0: 이게 공연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진짜 예. 힘들었는데
1: 네.
0: 이게 또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1: 예.
0: 또 아까 그 옆돌기 했던 것처럼
1: 네,
0: 네 무대에서 또 안나들이 열심히 네, 시연을 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저 그 감독님이 일단은 네. 저 외국분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
0: 그렇죠.
1: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0: 네.
1: 그분들도 이제 우리말을 잘 모르지만
0: 네.
1: 우리말로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면서 좀 그분들도 많이 잘 느끼던가요? 저게 잘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느끼던가요?
0: 그러셨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1: 제가 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제가 옛날에 스머프 저 가가멜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0: 어디에서?
1: 더빙을.
0: 아, 네네.
1: 근데 그때 미국에서 오신 분 여성분이 그걸 보고 있는데 네. 한국말을 모르는데도 다 잡아내요.
0: 느낌을 네네.
1: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네. 와 저분 대단한 분이다 그 생각했는데 네. 그 미국에서 오신 뭐 미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1: 그 감독님들이 보여준 디렉이랑
0: 네.
1: 아, 그 전에 우리 한국 우리 감독님들이 보여준 디렉이랑 네. 느낌이 좀 어떤지
0: 좀 많이 다르고요.
1: 달라요?
0: 이제 그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겨울왕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그게 자기들만의 그 흐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헤맬 거고 얘는 이럴 거고
1: 아~
0: 그리고 언어는 다르지만 얘 성격이 어떻고 얘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연기를 분석해 나가며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1: 그죠.
0: 그래서 괜히 이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1: 진주 씨 칭찬 좀 하던가요? 그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칭찬 좀 했어요. 칭찬할 때 뭐라고 그래요? Unbelievable, incredible 뭐 이런 거예요? Amazing.
0: Amazing 그래? 일단 기본이고 모두에게.
1: Amazing은 기본이야?
0: 네.
1: 까고 가?
0: Good, lovely 뭐 아. 이런 거는 이제 다 기본이에요. 근데
1: incredible.
0: 뭐 그런 느낌. 네. 그런 제가 단어를 많이 몰라가지고.
1: 진주 씨한테 네. 많이 해줬어요?
0: 그 저한테는 약간 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뭐라고.
0: 너는 너의 본능을 믿으면 된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야, 약간
1: 그런 말 멋있다.
0: 그렇죠.
1: 우리나라 감독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한다 이런 무슨 너의 본능을 믿어 이런 거예요. 우리 잘 안 하는데 그런 얘기.
0: 근데 그게 네. 제가 항상 그래도 많이 듣던 말인데 그 명확하게 외국인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게 다.
1: 그 칭찬도 좀 굉장히 좀 세련된 칭찬이다. 어 세련된다. 그지. 오 대단하네.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0: 네.
1: 주주 시크릿은 활동 안 하냐고. 예, 안 합니까?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하고 싶습니까?
0: 뭐 한다면은 또 열심히 해야죠.
1: 네,
0: 네.
1: 그래요?
0: 그런 성격입니다.
1: 아이고 웃기다. 네. 예, 예. 우리 이미화님도 이제 네. 가족끼리 가려고 저 네 분이서 예약을 했대요.
0: 아 네.
1: 예매 예 예. 아유 너무 웃기네요. 네. 예. 아,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네. 진주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0: 네.
1: 박진주는 죄송합니다 욕쟁이의 고수다 맞습니까?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네.
1: 박진주 씨가 한때 그 써니 욕쟁이 캐로 불렸다고 하던데.
0: 맞아요. 제가 데뷔작이 영화 써니여서
1: 재밌게 봤어. 예.
0: 엄청 이제 옛날 영화가 되긴 했는데. 데뷔가 그거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그렇게
1: 예.
0: 가지고 가시는 거죠.
1: 욕을 많이 했어요?
0: 네. 그쵸, 욕을
1: 저도 써니를 봤지만
0: 네.
1: 욕을 한 거 기억이 잘 안 나요.
0: 그럴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방송이니까 욕을 하시면 안 되고
0: 네.
1: 그래요? 그런 욕들은 배운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많이 했어요?
0: 전혀 저 욕을 극도로 싫어해요. 듣는 것도 싫어하고.
1: 아 진짜.
0: 네.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1: 그럼 사적으로 저랑 만날 수 없겠네요. 전 90%가 욕이에요.
0: 아 그러세요?
1: 사적으로 만나면. 예. 예. 그럼 안 만나는 걸로 하고요.
0: 네.
1: 예. 좋습니다.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럼 그 많은 욕을 어떻게 네. 다 소화해냈어요?
0: 열심히 이제 예. 저희 고향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시 그 욕을 좀 해줄 수 있냐, 읽어봐줄
1: 예.
0: 수 있냐. 그래서
1: 예.
0: 그 억양을 열심히 따라하고 네 하다 보니 또 이제 체화가 돼서.
1: 아, 그 욕쟁이 친구한테.
0: 네네.
1: 예예.
0: 네.
1: 예. 욕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왜 욕쟁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0: 근데
1: 예?
0: 그래서 제가 방금 왜 제가 욕을 극도로 싫어했는지가 방금 떠올랐거든요.
1: 말씀해 보세요.
0: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예. 욕을 처음 배웠을 때였어요.
1: 예, 예.
0: 어릴 때니까 너무 그 어감이 재밌잖아요.
1: 그렇지.
0: 그래서
1: 고향이 어디예요?
0: 목포예요.
1: 아, 목포?
0: 네.
1: 목포 그라지라이. 예, 목포 네. 욕이 좀 세잖아요.
0: 세잖아요.
1: 전라도 쪽. 예.
0: 초등학교 때 배워서
1: 배웠어?
0: 집에 와서
1: 해 봤어?
0: 아빠 앞에서 언니한테 했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0: 한 대 세게 맞고.
1: 어떤 욕인지 방송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0: 절대 안 되는 욕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 뭐 조사불라 이런 거였어요?
0: 아 그런 것보다 아니었어요.
1: 더 심했어?
0: 네네네.
1: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데 욕을?
0: 친구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1: 초등학생이
0: 쉬는 시간에. 그럼요.
1: 그때는 욕이라는 게
0: 네.
1: 누구를 진짜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용어 일상 그쵸, 생활에서 그쵸. 쓰는 거였어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런 거지.
0: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 예, 그렇지,
0: 그냥 죽은
1: 그냥,
0: 거.
1: 예, 일상 네. 생활이 그런 그냥 자연스레 흘러가는 분위기였던 거지.
0: 네.
1: 얘를 미워해서 욕한 게 아니란 말이야.
0: 맞아요.
1: 그때 시대상도 좀 있었고.
0: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무의식에 욕은 안 되는 거다라는 어떤 예, 예. 그런 교육이 세게 돼버린 거 아닌가.
1: 아빠가 잘하셨네. 네. 그렇지 큰일 나지. 욕하면 안 돼요.
0: 많이 아팠지만. 예. 네.
1: 저는 욕을 아, 막 아무 데서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네. 특정 1인한테만 해요. 정준호한테만. 예, 굉장히 쌍욕을 해. 어저께도 굉장히 쌍욕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 정도 친하니까.
0: 네, 네. 애정표현 같은
1: 식으로. 그래서 우리 둘이 막 욕을 쌍욕을 하면 네. 그걸 보고 스태프들이 웃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간씩 해요.
0: 네, 네, 네.
1: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0: 모두 편하게 해주려고 예, 어쩔 수 없이.
1: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네. 한편으로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나이 먹고 좀 먼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이제 작품 끝나면 안 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고. 좋습니다. 네. 예, 예. 아, 남보라 씨랑도 친하군요.
0: 네, 그렇죠. 저희 써니로 같이 나와서.
1: 써니 활동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 잘 계시나?
0: 다들 너무너무 잘 계시고 네. 또 아이도 예, 예. 아이가 둘인 친 언니도 있고.
1: 써니 끝났을 때 진주 씨 지금 반응이 좋았잖아요. 써니 끝났을 때.
0: 네, 그렇죠.
1: 떴죠.
0: 막 아니, 되게 뜬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저는 그렇게 큰 영화인지도 모르고 찍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원래 배우를 하고 있었어요?
0: 그렇죠.
1: 아, 배우를 하시다가. 근데 오디션 보고?
0: 네네.
1: 오, 그랬구나. 너무 네. 잘해가지고. 써니는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예. 남보라 씨 결혼식 때 또 직접 축가도 불러주고.
0: 네, 맞아요.
1: 아이고, 잘하셨네요. 노래를 잘하니까 네. 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욕은, 극중에서 했지만, 네. 극도로 욕을 싫어한다. 예. 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예. 네. 욕쟁이 할머니 그 해장국 하시는 분들도 욕을 네. 배우신 거예요.
0: 억지로 하실 거예요, 선배님. 네, 네, 편하게 해주시려고.
1: 욕을 해야 이게 손님이 들어오니까 네. 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0: 네, 네.
1: 사람은 참 좋습니다. 욕하시는 분들 중에 사람 좋은 사람 많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0: 좋으세요.
1: 좋습니다. 예, 좀 당황스럽고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박진주는 간호사의 고수다? 맞습니까?
0: 예.
1: 이것도 예요?
0: 네.
1: 자, 2016년 드라마 질투의 화신 속 명장면인데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0: 네.
2: 이 화신님 진통제 주사 놔드릴게요. 따끔. 환자분 오늘 팔 움직이시면 체액 다시 고입니다. 염증 생기실 수도 있고요. 자다가 팔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잠을 안 자고 밤을 새거나 그래요. 팔을 묶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뭐라고요?
2: 근육 주사라 오랫동안 정성껏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따 혈압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1: 아, 왜 이렇게 잘해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길게 보여주실 줄 몰랐어요.
1: 아, 저희는 뭐 이렇게 보여드릴 거 다 보여줘.
0: 네네네.
1: 예전 라디오가 아니고
0: 네.
1: 아, 유튜브 비슷하게 해요.
0: 아, 시대가 예. 또 변했네요.
1: 예, 그리고 저희는 투 채널 전국 방송이에요. 참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홍보가 더 잘 될 거예요.
0: 네.
1: 그 왜 이렇게 잘해요? 영혼 없는 간호사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네. 그냥 오피셜적인.
0: 맞아요.
1: 근데 당연히 직업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예,
0: 그렇죠.
1: 이렇게 하시는 게
0: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1: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연습을 하셨어요?
0: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드라마나 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간호사님들은 친절하다라는 게 이게 무조건 예의처럼.
1: 아, 뭐 대부분 다 친절하시죠. 네. 거의 대부분은.
0: 근데 이제 보여지기에 예, 더.
1: 예.
0: 근데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현실에서 제가 마주했던 걸. 해봐? 근데 욕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무서움도 그렇지. 있었거든요.
1: 아, 연기니까. 이거를. 연기를 두고 그래. 연기인데.
0: 네. 예. 쟤는 왜 이렇게 안 친절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지만 시도를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1: 예.
0: 맞다고, 봤다고 저런 분들.
1: 간호사분들이 좋아했다면서 되게.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저도 병원에 가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1: 예.
0: 박진주님 이렇게 하면 약간
1: 아, 그 톤이 어때요 보통? 네? 박진주님 이러시나요?
0: 네. 박명수님.
1: 병원 안 가고 싶어. 너무 네. 예 그리고
0: 박명수님 1번 진료실로 가실게요. 이렇게 하고
1: 와 가실게요. 네. 그 톤 그 싹 네. 사라지는 거 똑같아.
0: 네.
1: 와
0: 빨리 하고 다음 향에 가야 되니까.
1: 워낙 많이 오니까.
0: 네네.
1: 특히
0: 네.
1: 내과가 더 그래. 내과.
0: 맞아요.
1: 200명 봐야 돼. 200명. 환절기에.
0: 네.
1: 그 박명수님
0: 네. 다들 목이 아프시고
1: 예, 1번 진료실 들어갈게요.
0: 네.
1: 예, 수납하세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신분증 안 가져오셨으면 진료 못해요. 이러고 그죠.
0: 네. 주차 확인해 드릴게요.
1: 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박명수 씨 안 돼요. 요새는 안 돼, 안 돼. 연예인도 안 돼. 그게 안 돼.
0: 맞아.
1: 무조건.
0: 확인해야 돼요.
1: 그래서 저는 전화기 다 갖고 다녀요. 이렇게. 네. 건강 의료보험 증 걸로 하는데, 그거는, 네. 그건 잘하시는 건 맞아요. 예, 예. 아, 재밌다. 잘하네. 연기하면은, 그 캐릭터를 이렇게 좀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네. 좀 그런 모습이 지금의 박진주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진주 씨. 빠르죠?
0: 네.
1: 그죠?
0: 금세 지나갔어요.
1: 금세 지나갔어요.
0: 폭풍처럼.
1: 예, 예. 네. 아, 목포의 딸 박진주, 예. 아, 목포 시민들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19만 목포 시민들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또 보내주셨고.
0: 네.
1: 목포 홍보대사 이런 거 좀 하셨어요? 유달산 가보셨어요, 유달산?
0: 유달산은 저희 소풍 때마다 예. 갔었어요. 얼마나 올라가기 예, 싫던지. 예. 네,
1: 목포가
0: 네.
1: 트로트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죠?
0: 네, 네. 예. 맞아요.
1: 난영가요 좀인가?
0: 맞아요.
1: 목포에 있죠.
0: 그런 게 있었어요.
1: 예, 예. 저도, 네. 저도 기억이 나고.
0: 네.
1: 아무튼 정말 그 인재들이 많습니다. 목포. 너무 좋은 곳이고.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께 우리 네. 박진주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0: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로 혼자 나온 게 예, 예. 옛날에 하하 오빠 라디오 때 예. 말고 처음인데.
1: 관뒀죠. 잘렸어요.
0: 네, 들었어요.
1: 예, 예.
0: 네, 그리고 처음이어가지고.
1: 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0: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또 오랜만이어서 예. 네, 정말 좋았고요. 또 선배님 뵈서 너무 좋았고
1: 예.
0: 또 제가 너무 사랑에 빠지는 겨울왕국 이야기를 네, 잔뜩 네.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1: 네.
0: 정말 저희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이 무대 위에서 마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1: 네,
0: 네 많은 분들이 샤르떼 시어트 오셔서 겨울왕국의 마법을 많이 느끼고 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 형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고
0: 네.
1: 겨울왕국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또
0: 감사합니다.
1: 뵐게요.
0: 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장생.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푸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푸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푸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진주 형 처음 봤는데 너무 자신감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예. 아, 많은 관심과 예, 또 아, 좋은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실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최민정님, 이수진님, 임미선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소리보다 얼굴이 문제입니다. 엉망이에요. 자, 뮤지컬 겨울 왕국. 아우, 이렇게 춥냐, 이렇게. 글씨에서 추운데 또 얘 더 춥네.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들이 술 마시는 거야, 추워서. 자, OST 레디고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The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작업과 사고로 인한 정체가 꾸준합니다. 고속도로도 오전 작업이 시작된 곳들인데요. 먼저 공항 쪽 올림픽대로 성수대교부터 사고가 있었던 동작대교 쪽으로 주춤하고 잠실 방향 동작대교 4차로 작업 여파도 커서 여의 하류부터 크게 혼잡합니다. 구리초 강변북로 동호대교 4차로에선 시설물 보수작업이 시작됐고요.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 수서부근 꽉 막힌 정체 역시 1차로 사고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중앙선 부산 방향 금대 2터널을 앞두고 1차로에서 터널 보수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원주 부근 2km 구간 차간격 좁혀 지나고요. 강릉 방향 영동선 양지터널 3차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여파도 용인부터 크게 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모여서 천자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따라 읽어야지. 하니까 아이가 그럽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틀렸잖아요. 하늘은 파란데 거물현이라고 하잖아요. 안 읽을 거예요. 그 녀석 참 똑똑하죠. 실제로 조선의 학자죠. 연암 박지원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옛사람들의 우주관이 어떻든 그 아이의 눈에 하늘은 푸른 게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요. 오늘이 바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죠. 공식 명칭은요,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맑은 공기를 흡입하면서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것도

마법 같은 날에 네, 오늘 첫 곡은 스코틀랜드 밴드의 파일럿이 노래한 매직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마법 같은 날이야.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참 좋겠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월요일이에요. 김정환 씨가 백디 반가워요. 부산은 가을가을해요. 정재 씨도 반가워요. 백디. 이선화 씨 백디 볼 하트 보며 하루 2막 엽니다. 시내 만보 걷고 이제 일 시작하려고. 와, 강철 체력이시군요, 선화 씨. DJ 천이가 만보 걸었으면 지금 방송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정희권 씨가 산책하면서 조금 전에 잠자리가 확 지나가는 거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네요 하셨어요. 최순남 씨, 형, 오늘 날씨 뭐예요? 가을 하잖아요. 가을 하면 가을 남자, 가을 남자 하면 추남. 바로 저의 계절이 왔어요. 네, 최순남 씨. 본명이 최추남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김연아 씨, 푸른 하늘의 날답게 푸른 하늘도 파라, 아, 부산 하늘도 파랗고 좋아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8894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탄천길 걷고 있습니다. 하늘이 완전 가을 하늘. 햇살도 가을입니다. 오늘도 힐링 방송에 귀 쫑긋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네요. 소나무 건너에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이 있네요. 아, 녹색과 파란색에 좋아하네요. 멋집니다. 저도 어저께 오랜만에 그동안 유튜브 찍느라고 못 갔는데 5주 만에 청계산에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늘

0: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낮에 달이 보이더라고요. 달도 찍고 멀리 높여 날아가는 비행기도 찍고 사람들한테 보내고 그랬습니다. 김수정 씨는 한탄강 주말에 다녀오셨군요. 주상절리. 아, 자연이 만든 돌기둥이죠. 주상절리. 한탄강 거기에 유명하다면서요. 못 가봤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전망대에서는 알프스 융프라우에 있는 것 같았다. 오늘도 정말 화창한 가을가을이네요. 야, 이 가을 예찬이 쏟아지고 있네요. 월요일에는 특히 날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고요. 공기질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스미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사연도 전부 가을 사연이네요. 이런 날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마음껏 신청하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부에 만나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주말 동안 재밌는 일 없으셨나요? 뭐 실수담 어이없었던 일도 좋고요.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딜 가시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해 주세요. 잠시 광고입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패출라 클락이 노래한 다운타운. 영국 가시죠? 패출라 클락. 빌보드 100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 곡이었습니다. 패출라 클락. 힘들고 외로울 땐 나와 함께 시내로 가요. 불빛과 음악 속에 있으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죠. 라는 아주 옛날 노래인데 그때 당시엔 다운타운 가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요즘은 다운타운 가면은 머리만 아픈데. 이어진 가수는 미국 가수입니다. 머린 마카반. 이 노래도 역시 빌보드 100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 노래입니다. The Morning After라는 노래요. 힘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죠. 희망을 놓지 마세요 라는 내용인데 이게 그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재난 영화였어요. 퍼세이든 어드벤처라는 그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습니다. 머린 마카반이 거기서 큰 크루즈 배에서 예, 대연회장에서 노래를 하는 그 장면도 나오죠.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하늘 사진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4204님도 육교 있는 데서 이거 어딘가요? 찍어서 보내셨는데요. 백디 맑은 하늘 보냅니다. 받으세요. 잘 받았습니다. 박미화 씨도 백디 오늘 왠지 더 친한 것 같아요. 제 기분이 그냥 맑아서 그런가 봐요. 하늘도 맑고 기분도 맑고 항상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늘 하늘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0864님 저희 부부는 댕댕이 데리고 경주로 향합니다. 결혼 30주년과 남편은 회사 30년 근속 기념으로 늦은 휴가 갑니다. 와, 한 회사를 30년 근속으로 다니신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오랜만에 가는 장거리 여행이라 너무 신나고 설레네요. 3박 4일 구경도 많이 하고 만난 것도 먹고 집에 갈 때는 굴러서 갈지도 모르겠네요. 멋진 추억 많이 맹글고 오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기쁜 마음을 백뮤직에 전해 주셔서 저희도 기쁘네요. 용유미 씨, 저는 가을 맞이로 베란다 풀떼기들 정리 좀 해줬더니 땀범벅이 됐네요. 그렇죠. 요즘 정리해도 좋을 때죠. 그죠? 예. 잘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좀 느려졌죠. 이 한 여름에는 그냥 여기서 정리하면 다 뒤로 돌아서면은 또 자라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홍정화 씨, 가을인데 왜 제 마음은 싱숭생숭할까요? 가을이니까요. 계절 타는 거죠, 정화 씨. 타세요. 계절 타라고 있는 거죠, 뭐. 영국의 남성 듀엣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우리 서로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사한 노래 드립니다. Lighthouse Family의 High. 역시 영국 밴드 킨이 노래한 Somewhere Only We Know라는 노래. 2723님이 청하셔서 같이 들었는데요. 복잡하고 힘든 세상 우리만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는 노래인데요. 최유리 씨가 키는 못 참죠. 따라 부르다 밥툭 튀 할 판이에요. So I don't pre 이거 pre에서 튀겠다 그죠? 고혜경 씨가 선곡 맛집, 추억 맛집, 행복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 아유 감사합니다. 한 곡에는 진짜 좋은 노래 한 곡에는 추억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인백션의 백미지 9월 7일 월요일 1부입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7분 32초 됐네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한유나 씨, 지난 주말에 자고 있는 남편 시원하라고 선풍기를 옮기다가 선풍기랑 같이 넘어진 거예요. 우당탕탕 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깨더니 응? 선풍기 부서졌어? 하는데 제 손에는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혼 사유 안 되죠? 남편, 내 마음이 부서졌다. 그저 웃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고 있고 더울까봐 선풍기 바람을 씌워주려고 조심조심 옮기다가 넘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선풍기 걱정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럴 때는 겨울 이불 덮어주고 문 닫고 보일러 왕창 트세요. 0283님, 저희 집은 딸이 엄청 깔끔을 떨어요. 원체 깨끗한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대충 살자 주의인데요. 얼마 전에 에어컨 청소를 받았어요. 근데 기사님이 딸한테 그랬대요. 야, 너희 엄마 엄청 깨끗하시다. 청소할 게 없어. 그러자 저희 딸이 하는 말. 제가 청소한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밥 먹고 누워있기만 해요. 이렇게 기사님 앞에서 저를 아주 깔끔하게, 응? 깔끔하게 청소해버렸습니다. 제 체면은 먼지가 됐고요. 그저 웃죠. 외부인한테까지 얘기할 정도면 엄마한테 불만이 많네요. 일단 딸이 좋아하는 뭐 옷이나 신발, 뭐 최애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사주면서 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5616님, 얼마 전에 강화 장날이라고 해서 다녀왔어요. 친구가 어디 갔다 왔어? 묻길래 강화 가서 마늘 사왔어 했더니 아유 너무 힘들었겠다. 마니산 힘들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에? 뭔 소리야? 했더니 산행하느라고 힘들었겠다고. 친구야, 마니산이 아니라 마늘 사왔다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더니 어이없어서 웃어요. 어제 청계산 날다람쥐 그동안 제가 유튜브 찍느라고 못 갔잖아요. 이야, 간만에 갔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참 좋았어요. 마니산도 계획이 있습니다. 2786님,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친구가 올 초에 아주 반갑게 연락이 왔어요. 있잖아, 내 남친이 헬스장 오픈했거든. 너 운동 안 할래? 하는 거예요. 나 운동 관심 없는데? 운동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해봐. 선물하는 셈 치고 회원 등록해주라. 얼마나 영업을 하든지 마지못해 등록했죠. 그리고 지금 6개월째 다니는데요. 엊그제 전화 와서는 그 남자랑 헤어졌대요. 저보고 그 헬스장 가지 말래요. 야, 회원권 아까우니까 1년은 채울게 했더니 자기 이별 위로주 사줬다 생각하고 가지 말래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아니,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운동은 운동인데 안 좋게 헤어진 거네요.

그냥 우초에 이어진 이탈리아의 하우스 댄스 그룹이에요. 블랙박스가 노래한 스트라이크 잇 업이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모두 함께 신나는 리듬을 즐겨봐. 많이 산 같이 가요 백디 김미정 씨. 함허 동천 쪽으로 올라가면 능선이 너무 멋지다고요. 이야 함허 동천 이름도 멋지네요. 이현주 씨가 많이 산 가면 많이 사는 거 맞나요?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 천만 관객이 등을 돌리는 기원전 개그 좋습니다. 많이들 보내세요. 진짜 산행 한번 같이 하고 싶네요. 우리 백뮤직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과 함께. 지금 제가 날다람쥐 뭐 청계산 날다람쥐 그러면 나는 어디 날다람쥐 나는 어디 날다람쥐 계속 보내시거든요. 한번 진짜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민슐랭 PD도 또 이 천만 관객 등 돌리는 개그의 1인자거든요. 많이 산 많이 가면 많이 아파. 이렇게 웃어주면 안 되는데. 아, 본인이 무지하게 웃기는 줄 아는데. 근데 웃기는 알아요. 내가 안 웃긴다는 건 아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많이 아파요. 어제 오랜만에 갔더니 이 알베이 가지고 아파요 진짜. 계단 내려갈 때 좀 아픈 것 같아요. 강부선 씨가 그냥 우쭈의 사연 들으면서 연인이든 부부든 좋게 헤어지는 꼴을 못 봤어요. 좌우지가 나잖아. 안 좋으니까 헤어지는 건. 근데 사실 헤어져도 글쎄요. 뭐 안 좋으니까 헤어지는 건데 그래도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추님 씨 안녕하세요. 음악이 좋아서 듣고만 있다 문자 보냅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선선하니 살 것 같아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추님 씨 맞습니다. 근데 이소영 씨는 가을 오는 게 썩 달갑진 않다고 비염의 계절 추접스러워져요. 곳곳에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 엄청 많죠. 이제 점점 심해지죠. 봄, 가을, 그죠? 겨울에도 그렇고. 아유. 아무튼 뭐 완벽한 건 없죠. 세상 살다가 뭐 완벽한 건 없고 정답도 없고. 네. 오경희 씨, 백디 저 요즘 우렁각시처럼 지내요. 방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씻으러 갔을 때나 화장실 갈 때 후다닥 들어가서 방 청소도 하고 아들 방과 연결된 베란다에 빨래도 하러 가곤 합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라 왼수구만 좌식이. 밥을 더 먹으려면 협조해야지. 등짝 스매싱 하세요. 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라고 그랬다 그러세요. 자, 오늘도 그냥 우쭈어 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백션의 백미지 일부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내 얘기도 되고 남 얘기도 되고요. 그냥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홍영미 씨가 청하신 노래 이제 배달합니다.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그룹이죠. 칼라미 배드의 All for Love. 나 너 사랑해.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칼라미 배드 All for Love.

애청자 홍영미 시청하신 칼라미 베즈의 All for Love에 이어진 스웨덴의 여성 듀엣이에요. 야키다의 노래 I Saw You Dancing 4181님이 청하셔서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당신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당신한테 빠졌어요 라는 노래예요. 고막 남친 코목 남친 백디오빠 홍영미 이랬다고 아예 먹진 않았어요. 흉내만 냈지. 권태석 씨, 저는 칠갑산 치타입니다. 20년 됐어요. 오, 칠갑산의 그 유명한 치타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계산 날다람쥐입니다. 강영실 씨가 야끼다 노래 들으시면서 야끼만두 생각났다고요. 네, 좋은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소화는 잘 되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KBS 해피FM이에요. 수도권은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입니다. 1061이에요. 여러분들 단축 버튼 1번에 꼭 저장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멋진 DJ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좋은 음악 배달합니다. 사는 얘기와 함께 106.1.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힘들겠지만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아놓으시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화질 좋고 음질 좋게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은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독일 밴드 네나의 노래 99 Looped Balloons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재밌죠. 아무것도 아닌 풍선 99개를 날려보냈는데 이걸 적으로 오해하고 막 전쟁이 나고 세상은 폐허가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 저 반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보컬 네나가 리드하는 독일 밴드 네나예요. 유럽에서 아직도 투어를 한다네요. 근데 요즘에 뭐 아직도 전쟁이 여기저기서 계속되니까 네나의 이 목소리가 주목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네나 99 Looped Balloons.

0: 기저귀 금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오늘 동화에 나오는 예쁜 노래로 인백션의 백뮤직 월요일 1부 마무리합니다. 김병국 씨가 청하셨어요.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의 노래 Beauty and the Beast. 2부에서 다시 만나죠. I'll be 금방 back.

더 내려간 남긴천 1차로 작업 여파도 함께 받아 김천 2터널 부근 2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이전 여주 분기점 일대와 2차로에서 차선을 긋고 있는 괴산 부근 통과도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부터 양지 터널까지 또 2차로에서 작업 중인 만종 분기점 일대 정체가 꾸준하고요. 이후 동둔내 하이패스 3차로는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5: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이 노래 참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네, 야생화라는 제목이죠. 스카일락 캐나다 밴드의 노래 와일드플라워가 오늘 9월 7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를 열어준 곡이었습니다. 이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죠 이 노래. 이 스카일락의 세계적인 작곡가고 프로듀서인 데이빗 포스터가 키보디스트였었죠. 네. 그 당시에는 뭐 프로듀서로서 명성은 떨치지 못했는데 밴드 활동하다가 이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녀를 내버려둬요.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들꽃 같은 사람이니까요. 최유리 씨가 원곡 속이 센스쟁이 민슐랭 PD. 아까 일부에 최유리 씨가 칼라미베드의 와일드플라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아까 저 권태석 씨가 일부에 칠갑산 치타입니다. 20년 됐어요. 네. 많이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산행 같이 하고 싶다고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과 청계산 날다람쥐 제가 얘기했더니 7735님이 대구 함지산의 뜬구름 쌍철입니다. 전국 각종 그 산에 다들 그 도사님들이 계시는군요. 신령님들 반갑습니다. 쌍철님. 쌍철 그러면 무슨 홍콩 영화의 도끼파 두목 같은 느낌도 나는데 먼발치에서 늘 즐거운 백뮤직 같이 하고 있어요. 시원합니다 하셨는데 먼발치에 계시면 이제 가까이 오세요. 오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제 자주 놀러 오세요. 3608님은 백천어머니 가을에 두타산 협곡 산행 단풍 구경 가기 위해서 워밍업에 들어갔어요. 모처럼 산을 갔는데 쩍 벌어진 알밤 주워왔어요. 눈으로만 맛보세요 하셨는데 아니 본인은 주워왔으면서 우리는 사진 찍은 거 눈으로만 맛보라고요? 본인도 눈으로만 맛보셔야 돼요. 저도 어제 청계산 갔더니 올해 처음 만난 저 뭐죠? 그 도토리, 예, 파란 상수리나무에서 떨어진 파란 도토리 몇 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먹을 그 양식이거든요. 그 산에 우리가 이제

0: 아침이나 낮에 가면 짐승들이 안 보이는데 사람의 이제 인적이 끊기면 걔네들이 모이거든요. 그냥 사진만 찍으세요.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쟁여놓게 되는 물건들이 집에 많죠. 뭐 일종의 부적템이라고 그럴까요? 평소 화장품 잘 바르지 않는 사람이 나도 이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스크팩을 챙깁니다. 또 집에서 홈트 하지 않으면서도 뭐 요가 매트, 폼폴, 폼롤러 이런 거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요리는 전혀 안 하면서 뭐 좋은 칼, 무쇠팬 이런 거 사모으는 분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의 나는 요리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세수밖에 안 하고 살지만 이상 속의 나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죠. 그래서 되고 싶은 나의 지분을 하나씩 늘려가는 건데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언젠간 이제 요리를 시작하고 또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 날이 올죠.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신청곡 한번 보내봐야지, 나중에 백뮤직에 이 노래 한번 신청해봐야지 하는 노래가 있었던 분들 많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내시면 딱입니다. 큐시트에 여러분은 자리가 많습니다. 그 민술령 PD 선곡 여러분들 신청곡 주시면 언제든지 밀어냅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가입해 주세요. 해달라는 것도 많네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만히 들어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리겠습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편의점 상품권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백뮤직 로고 듣고 와서 우리 민실령 PD가 힘을 주는 노래 세 곡이죠. 김미정 씨가 청하신 미국의 재즈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 알자루가 노래한 모닝.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더 높이 날아가 볼 거야 라는 기분 좋은 느낌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재즈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 아니타 베이커의 Same Old Love요. 매일 당신과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이어진 노래는 바비 콜드웰이 노래한 In the Name of Love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이겨내자라는 노래예요. 바비 콜드웰 역시 리듬 앤 블루스 소울 재즈 싱어입니다. 이렇게 재즈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들의 노래 세 곡 쭉 이어듣고 왔네요. 가을이 계속해서 노래 보이죠. 오늘 난리 났네요. 김정화 씨, 저는 금정산 느림보입니다. 사실 제가 말로만 괜히 뭐 허세 부리는 거죠. 청계산 날다람쥐. 날다람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청계산 느림보예요. 사실 정화 씨처럼. 정저목 씨가 산행하시는 분들 부럽다고요. 가을 산행. 아이고. 한번 가보세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산에 갈 시간이 있으면 아유 좀 눕고 싶다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빼먹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제 안 가게 돼요. 뭐 운동도 그렇잖아요. 이종숙 씨, 어제 관악산 갔다가 바위 두 번 암벽 타고 살아서 집에 갈 수 있게 기도하면서 산행했네요. 날씨 좋아서 갔다가 식겁했어요. 오, 락클라이밍이 참 보기에도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쉽다고 하는데 뭐가 쉬워요. 거기 매달려 있는데. 2283님이 그 힘들고로 산에는 와가노 하셨네요. 그죠? 맞아.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어제 청계산에도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 계곡에 물이 촥 흐르는데 아 좋더라고요. 바람 소리도 좋고 그 맛에 가는 거죠. 박혜진 씨, 오늘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잠시 조용한 틈을 타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바쁘셨군요. 바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또 예 아유 부럽다 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청계산 갔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내려오다가 계곡물이 너무 깨끗하고 이제 시원해 보이니까 전부 거기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발을 씻었거든요. 저는 안 씻었습니다. 그 밑에 또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그 사실 좀 꺼려지잖아요. 1935님, 백천님 아재 개그가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KBS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봤어요. 그러니 많이 하셔도 될 듯. 글쎄요 뭐 많이는 안 하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재 개그.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웃겨드리고 싶고 그래서 8166님 안녕하세요 백디 오랜만에 출첵해봐요. 지금 여주로 배송 가는데 신나는 마룬5 노래 아무거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요 하셨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운전도 조심하시고. 아, 신청곡은 킵하겠습니다. 이혜정 씨가 오늘이 백로라네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람이 어제보다 살짝 차가워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작은 변화가 참 반갑습니다. 혜정 씨 공감합니다. 네. 계절이 이 바뀌는 거, 야, 요때 느낌이 좀 남다르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또 어느 날, 오, 추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그 콧바람 쐬면은 찡한 날씨가 이제 찾아오겠죠. 애청자 박봉용 씨가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를 청하셨어요. 이 마빈 게이와 피처링은 태미 테러리 했어요. 당신이 날 필요로 하면 어디든 가겠어요 라는 얘기인데, 이 마빈 게이는 뭐 미국의 대표 리듬 앤 블루스 소울의 전설이죠. 타미 테러엘도요 소울 가수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박봉용 씨가 청하신 마빈 게이와 태미 테렐의 노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에 이어서요. 2283님이 들으시면서 제 최애 노래입니다. 이거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알고 들려주네요. 백디 예지력이 대단해요. 기분 좋은 하루 될 듯. 네, 제가 선곡한 게 아니고 우리 민슐랭 PD 선곡입니다. 아, 베리 화이트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역시 소울 가수죠. 역시 가을이 되니까 예, R&B 소울 가수 노래들이 많이 나가는군요.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당신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세상 전부예요 하는 노래. 여러분들 이제 생일 맞은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불러드릴 거예요. 아,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축하하기에도 딱 좋은 날 아닙니까?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목청껏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0256님은 팔순 맞이하는 친정엄마 김문순 여사님 생신이세요. 아침에 생일밥 같이 먹고 대중목욕탕에서 때 씻고 광 내고 지금은 뷰티샵 가는 중이에요.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자 매직 같은 날이라 더욱 행복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큰 상을 받고 계신 어머니 사진 보내주셨네요. 축하합니다. 6882님 와이프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김경옥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들 둘 건강하게 잘 키우고 나한테 잘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열심히 삽시다. 김준성 올림. 828님은 남편 이신태의 생일입니다. 그동안 가족 부양하느라 힘들었는데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셨네요. 아유, 고생하는 걸 알아주면 참 좋죠. 백대환 씨, 백천영님 제 생일입니다. 주말에 가족 모여서 만난 거 먹고 오늘 아침 찰밥, 미역국, 생선구이, 삼색나물로 한상 잘 받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하셨네요. 아유 대환 씨 축하합니다. 박향숙 씨가 우리 딸이 한양에서 출산했어요. 이름은 아직 없고요. 태명은 뿌요예요. 아유 이쁘다 뿌요. 생일 노래 백천님이 불러주세요. 뿌요. 아유 태명 무슨 줄까요? 뿌요. 한윤아 씨, 저 내일 생일이에요. 그 어떤 이의 축하보다 백디한테 처음 축하를 받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내일 생일. 내일은 못 들으시는 모양이구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의 생일, 내일은 유나 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 스코틀랜드 밴드죠. Wet Wet Wet이 노래하는 Love is All Around.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주변 어디에도 있어요.

같이 못 부르는 휘파람도 불게 되는 노래죠.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예전 노래 스웨덴의 혼성 뒤에 아주 감각적인 노래예요. Roxette, Joyride.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방송하면서 가끔 문자 받는데요. 저하고 참 친한 코미디언 우리 이용식 형이 방송 너무나 좋아 이게 문자를 보냈네요. 이 형도 참 팝도 잘 부르고 노래 잘하죠. 가수고. 네. 9772님이 백디 저 매번 진료 끝나고 장애인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요. 그동안 택시 타면 다들 CD만 들어서 섭섭했는데 오늘 택시기사님은 백디 방송 청취자라 너무 좋네요. 저도 백뮤직 좋아한다고 하니까 볼륨을 크게 틀어주시네요. 택시기사님께 라디오도 크게 틀어주시고 안전하게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861번 기사님께요. 어우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선 씨가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 우드의 노래 Summer Wine을 청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선곡의 달인 민실령 PD가 선곡해놓으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까낼 수 있다고요. 강희선 씨가 Summer Wine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가을 느낌이 살짝 나는 오늘 듣고 싶어요 하셨고 김은 씨, 강정림 씨, 6462님도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민실령 PD 선곡이 까인 거예요. Summer Wine. 더운 날 이 와인 달콤한 서머 와인 한잔 하세요라고 웬 미녀가 낯선 남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벌컥 마시죠? 어? 근데 취해서 정신을 잃어요. 일어나 보니까 다 도둑 맞은 거죠.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이죠. 낸시 시나트라. 그리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이거 프로듀서인 리 헤이즐우드의 나지막한 목소리 서머 와인.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추미옥 씨가 감미로운 목소리 리차드 막스 Right Here Waiting 듣고 풉니다. 박은희 씨 8543님도 청하셨네요. 들어야죠 그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네, 이 노래 들어야 가을이 옵니다. Right Here Waiting. 언제까지나 바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요. 기다리겠습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입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장현에서 연풍터널 사이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이후 김천 2터널을 앞두고서도 정체가 심한데 이 역시도 작업 영향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조암 부근에서 난 사고로 1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월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어지는 국회대로 여의도 쪽, 경인 2 지하차도 부근에서 목동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3344님께서요. 응디, 지난달에 이 방송 처음 들었는데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와서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지요. 여기가 트로트 맛집입니다. 선곡도 좋고요. 우리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또 무엇보다 응디가 있습니다. 3박자가 착착 맞는 방송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구수경의 다 줄게요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아하 3344님께서 이 방송 처음 들었는데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와서 크 맞아요 맞아요. 예. 되게 또 트로트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좋은 노래들을 쏙쏙 골라서 들려드리는 것이 이게 또 라디오의 매력이니까. 그리고 우리 반제분들께서도요 숨은 노래들 있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잘 다들 모를 텐데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들 있거든요. 그런 노래들도 들어보면 너무너무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예. 자, 어떻게 월요일인데 힘차게 시작하셨습니까? 7178님께서 저는 먹고 싶은 거 먹고야 마는 성격인데 며칠 전부터 칼제비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육수에 파송송 호박도 썰어넣고 달걀물도 풀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끓였는데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했네요. 우리 집이 칼제비 맛집이었습니다. 아... 우리 빛나는 트로트는 트로트 맛집이고 우리 7178님네 집에는 칼제비가 맛집이군요. 아 칼제비를 집에서 해먹을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다 직접 하셨나? 아니면 면은 사서 하셨나? 땀 뻘뻘 흘리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602님께서 응디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우리 딸이 말하는 걸 옆에서 가깝게 듣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자꾸만 듣게 되네요. 빛나는 트로트의 최고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응디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 따님분이 저랑 목소리가 좀 비슷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이랑 나이가 같아 이러시면서 어제도 또 저기 노래하러 갔는데 거기 어머님께서 우리 딸도 마흔이야. 마흔이지? 이러고 네. 이랬더니 아유 근데 우리 때는 애가 안 들어서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 방법을 좀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성공하실 겁니다. 화이팅! 이랬더니 아유 애 가지면 연락할게요. 이러시는데 어머니 연락 좀 모르는데 이런데 가셨어. 아유 참 그래서 다 딸 같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쁘게 봐주세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응디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요.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정해놓고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함께합니다.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2: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김희재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였습니다. 3418님께서요. 응디 지난주 우연히 듣게 돼서 그 이후로 쭉 오후 2시든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씨가 좋을 때마다 동네 산스장에 있는 아 산스장 산에 있는 공공헬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에. 산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꼭 빛나는 트로트 틀어놓고 운동합니다. 같이 운동하는 분들에게 은비트 재미를 전파할게요. 오 좋습니다. 산스장. 거기 또 운동기구 잘 활용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고수분들이 있어요. 딱 매달려가지고 다리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오 고수다 고수다 막 이러는데 거기 크게 틀어놓으면 같이 들을 수 있겠네요. 그쵸? 좋은데요? 3944님께서 10년째 손녀들 돌보는 할미 반짝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손녀들 학원 보내고 혼자 라디오 듣는 시간인데요. 응디 목소리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산에서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하, 진짜 그 손녀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10년째 아이고 그나마 그죠? 학원 갔다 오면은 뭐 데리러 가거나 뭐 그러면 되니까. 아 부산이시군요.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박지연의 무, 이루네의 젊어 죽겠다.

박지현의 무 이루네 젊어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4048님께서 응디는 사랑하는 남편에 예쁜 공주까지 낳고 하고 싶은 DJ도 하니 하고 싶은 걸 다 이뤘네요. 혹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히트곡도 나오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세 명 딱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싶어요. 그게 사실 제일 지금은 원하는 바. 근데 그것은 또 저희가 또 한 땀 한 땀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좀 전학을 저도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녀서 전학을 좀 안 가고 한 곳에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많이 이렇게 좀 생기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또 집 생기고 나면 또 다른 것도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김정희님께서 응디 며칠 전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지나가려고 하길래 차를 세워서 건너가게 했더니

가다가 말고 제 차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손을 흔들었더니 두 손을 들고 손을 막 흔들면서 건너가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귀엽던지요. 진짜 입꼬리가 관자놀이까지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아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 부모님께서 참 잘 가르쳤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딱 지나가면서 오른손 딱 들고 가면서 손도 들어야겠고 인사도 해야 되겠고 막 이래서 손 들고 인사하는 애들도 있어요. 오른손 들고 건너라 그래가지고 이거 딱 바짝 들고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가는데 아우 이뻐 죽죠 그런 애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아유 이쁜 애들 많습니다. 예.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지의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린의 이야 환희의 미워도 다시 한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주말이 되면 시외로 나가서 맛집에서 밥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있거든. 와, 근데 어쩜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싸울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두 분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신 걸까? 정말 미스터리야.

0: 자, 아버지 어머니 이제 출발할까요? 다들 준비되셨어요? 나야 뭐 언제나 늘 준비 오케이지? 지금 가자, 얼른 가자. 이 사람이 또 안 보이네. 여보, 어디 있어? 빨리 출발하자니까.
1: 아, 몰라. 나 아직 화장도 다 안 했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0: 아이, 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빨리 좀 가자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지루해 죽겠어 그냥.
1: 짜자잔, 아들아, 엄마 어떠니? 오늘 신경 좀 써서 꾸며봤는데 예뻐.
2: 와, 진짜 아름다우신데요. 완벽해요. 연예인 같아요, 엄마. 자,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1: 그래요. 우리 차에서 클래식 들으면서 가자. 오늘은 그 느낌이야.
0: 무슨 클래식이야? 트로트 들어야지. 아들, 트로트. 무조건 트로트. 알았지?
1: 아, 맨날 트로트만 듣잖아요. 오늘은 좀 클래식 좀 듣대고요.
0: 아, 몰라. 됐어. 오늘 무조건 트로트야. 아들아, 빨리 가자.
1: 아, 왜 자꾸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난 천천히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좀 즐기고 싶다고요. 아들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안전하게. 알았지?
0: 아우, 답답해. 제한 속도 지켜야지.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돼. 배고파. 빨리 가서 그냥 밥 먹고 빨리 집에 오자.
1: 아, 왜 자꾸 빨리 가다가 집에 오자는 거예요? 난 싫어요. 천천히 여유 있게 즐기다고 해요.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알았어요?
2: 아, 또 시작됐구나.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시겠지? 그러다가 또 밥 먹을 때 되면 서로 숟가락에 반찬 올려주시면서 다정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또 엄청 싸우시겠지?
3: 아, 스트레스.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게 느껴진다. 제발 두 분 사이좋게 지내시면 안 돼.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허찬미의 평행선이었습니다. 오늘은 편장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완전 스타일이 다르시네요. 아버지는 빨리 먹고 돌아와 빨리 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좀 여유 있게 즐기고 싶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간만에 나가는 건데 뭐. 근데 그 나이가 들수록 본인 주장이 세지시니까 그 누구도 굽히지 않으려고 해서 좀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빨리 먹고 가면 되지. 뭐 그냥 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가만히 뭐 있을 텐데.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아이고 뭐 듣고 싶은 거 들어 그래. 좀 이따 가오자. 뭐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는데. 꽉 앉으려고 서로 그죠? 9935님께서 응디 평소 자기야 코너 애청자예요. 늘 재밌게 듣기만 하는데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사연 보내요. 제가 요즘에 외손녀 봐주느라 평일에는 딸네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딸이랑 사위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도 쓰이고 마음도 불편하고 손녀 딸도 걱정되고 그랬어요. 근데 서로 날선 말로 싸우다가 어느새 보면 같이 영화 보러 간다고 저한테 몇 시간만 봐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안심이 되다가도 저럴 거면 왜 싸우나 싶다가 아니 화해하는데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싶다니까요. 그 여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에, 티격태격 했다가 서로 밥 먹여주고 눈곱 떼주고 하다가 저희도 막 이랬다 저랬다 티격태격 하다가 어머니께서 막 아, 좀 너네 좀 그 뭐 뭐라고 그렇게 뭐 토달 일이야 뭐 이러면 어느새 저희 우리 옷 저기 내일 뭐 입지 이러면서 손잡고 옷방 가면 너네는 왜 집에서 손을 잡고 다니니 이러면서 또 우리한테 뭐라 하셨다가 에 난리예요. 0114님께서 에휴 사랑하는 가족끼리 안 싸우고 살 수는 없나 봐요. 저도 젊었을 때 남편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젊으니까 혈기왕성하니까 싸우나 보다 했는데 이게 웬걸 환갑이 넘어서도 싸우네요. 부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사연자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근데 진짜 안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싸울 때 말고는 오히려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사이가 더 좋아요. 오히려 안 싸우는 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라고. 옆에서 뭐 말릴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잘 풀려요. 부부싸움 물백이라고.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드로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세요.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그리고 남진의 오로라 연인 듣고 오겠습니다.

0: 민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좋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0: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U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주스를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홍지윤의 분내음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익산 미르큐개소 부근 4차로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평창 부근에서 정체 작업 여파고요. 이후에는 면운에서 둔내터널까지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용담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바란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고덕 토평대교 아래 1차로에서 긴 시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더 가서는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정체인데요.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후에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곁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트로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김중현의 토끼와 거북이 띄워드렸어요. 강정근님께서 가은님 대학생 딸이 아빠 엄마랑 보려고 영화를 예매했다네요. 덕분에 10년 만에 딸과 함께 아내와 영화관에 다녀왔는데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 은디도 나중에 이런 경험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머머머 딸이 너무너무 착하네요. 진짜 뭐 우리 젊었을 때는 뭐 데이트하고 막 그랬지만 아기 키우면서는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사실 진짜 시간 내서 보러 가지 않는 이상. 근데 딸이 셋이 데이트하자고 이렇게 준비를 했군요. 우리 딸도 이런 날이 올까요?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자,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양기철님께서요. 응디, 내게도 사랑이 신청해보아요. 멀리 제주에서 늘 듣고 있어요. 응디의 활기찬 기운 받고 올여름 더위 잘 이겨냈습니다. 가을에도 함께해요. 생각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 반제분들과 항상 맞이하고 떠나보내고 그러고 있네요. 올 가을도 참 빨리 안 갔으면 좋겠지만 빨리 가겠죠. 잘 지내봅시다. 6100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10월에 외손자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미리 지었어요. 순우리말로 지었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름이 조햇별입니다. 어때요? 이쁜가요? 딸과 사이도 흡족해하니 저도 너무 좋네요. 외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면서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 한 곡 신청할게요. 강문경의 다짐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햇별이. 햇별이 너무 좋다. 근데 진짜 흔하지 않는 이름 아니에요? 햇별이. 오, 햇별처럼 반짝반짝 이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리고 티키타카로 돌아옵니다.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그리고 강문경의 다짐 부탁합니다.

카카. 사연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티키타카. 오늘의 티키타카 주제는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 2탄입니다. 지난주에 이 주제로 발제분들 사연을 많이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사연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반응이 튀어나온 순간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살짝 반어법을 담아서 얘기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러닝을 시작한 우리 아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운동화랑 운동복, 스마트워치까지 사고도 아직 장비가 더 필요하다면서 운동을 미루고 있네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순간도 있고요. 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밤 12시에 내 눈을 쳐다보면서 엄마 심심해 라고 말하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순간도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 때 똑같은 포즈로 잠든 우리 남편과 아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똑같은 포즈로 일어나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유전자의 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순간도 있거든요. 우리 반제분들께서 감탄하거나 혀를 내두르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기가 막혔던 순간은 언제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신유의 시계바늘, 조용필의 허공.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신유의 시계바늘, 조용필의 허공이었어요.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 2탄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려요. 자, 만나보죠. 8613님께서 아침 8시 40분까지 등교인데 35분에 일어나서 5분 만에 등교하는 우리 고1 딸. 정말 대단하다. 저랑 똑같네요. 저도 늦잠 자면 이래가지고 진짜 한 3분 만에 나가요. 진짜. 옷 빠르륵 입고 옷 진짜 옷 입는데 한 15초? 벗어놨던 교복 그대로 입고 그 다음에 양치질 하면서 머리 빗고 가방 챙기고 그 다음에 호로록 헹구고 그렇게 나가면 한 5분 만에 나갈 수 있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통통이님께서 애인이 만취했을 때 제 넓은 등짝으로 업어서 집에 곱게 데려다 줬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응디는 현우님 업어본 적 있나요? 어머머머. 어떻게 업어요?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갔던 심지어 만취하면 사람이 몸에 힘을 쫙 다 빼잖아요. 그것만큼 무거운 게 없는데. 저는 그냥 장난으로 한번 업었다가 바로 내린 적은 있는데 업고 어딜 간 적은 없어요. 이동원님께서 우리 딸 아침 잠도 많은데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곱게 화장하고 학교 가는 거 진짜 부지런하다. 대단해. 여기 8613님 딸이랑 반대네요. 아침 잠도 많은데 굳이 일찍 일어나서 눈썹 그리고 볼터치하고 요즘 진짜 다 화장하고 가더라고요. 학생들도 참. 이렇게 부지런하면은 나중에 뭐래도 해요. 0239님께서 우리 남편은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울산까지 노래 자랑한다 해서 달려갔습니다. 대단하다! 울산에서 하는 뭐 지역 노래자랑 이런 거요? 그 울산에 안 살아도 해도 되나? 부산에 그 옆에 지역이라서 괜찮나요? 그 혹시 알아요? 요즘 노래자랑에 그 상금 되게 많이 줘요. 그거 싹 타와가지고는 그러다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가지고 데뷔하신 분들도 많은데 뭐 그렇게 누구 눈에 띄어서 또 캐스팅 될 수도 있고요. 꿈은 계속 꾸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인생. 신혜진님께서 방에서 전화 받는 사이 4살짜리 조카가 저희 집 참기름과 밀가루를 거실에 엎어놓고 씩 웃고 있네요. 대단하다. 이거 누가 치울까? 이제 그 아기가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뭐를 잡아당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싱크대에 그 조미료 같은 거 있죠. 소금, 설탕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두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잠금장치 같은 거 하거나 위에 냅두거나 뭐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냄비란 냄비는 다 꺼내고 밀가루 뭐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다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 아기가 뭐 많이 기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놓으려고 작정 중입니다. 박단희님께서 10분 걷고는 칼로리 소모했으니 치킨 먹어야 한다면서 당당하게 배달앱을 켜는 남편. 이 기적의 논리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저기 그 몸무게 재는 거 있죠. 거기다가 올라가요. 그러더니 오! 1kg 빠졌어. 우리 치킨 먹자. 아니 살 더 안 빼냐고. 살을 왜 1kg 빠졌다고 또 뭐 먹고. 그러면 원래 저녁 안 먹으면 1, 2kg는 차이 난다고. 저 왜 그러냐고. 왜 그래요 진짜. 좀 끝까지 좀 확 빼고 나서 먹고 싶은 거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유지하면 좋을 텐데 참 대단해요 진짜. 자, 단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주현미의 여백, 그리고 조항조의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주현미의 여백, 조항조의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였어요. 티키타카 오늘 주제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 2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조영희님께서 응디 우리 집 아들이 주말 아침과 점심을 두유로 대충 건너뛰길래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짜장라면 다섯 봉지를 한 번에 끓여먹는 우리 아들. 식탐 정말 대단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꼭 그런다? 아침에 갑자기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어. 아, 나 살 빼야 돼. 이러면서 안 먹어요. 아니,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지 말라니까 왜 그거를 저녁에다가 몰아먹어. 결국은 아, 오늘 한 끼인데 이러면서 갑자기 저녁에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아침에 점심에 든든히 먹고 저녁에 안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저녁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살이 찔 거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꼭 이상하게 아침 점심에 굳이 굳이 안 참아도 될 거를 막 참아가면서 안 먹겠다 그래놓고서는 저녁에 8시 뭐 9시 이쯤 되면 아,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오늘 이번에는 좀 많이 좀 든든한 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갑자기 진짜 짜장라면 다섯 봉지 버금가는 양의 막 양을 막 먹어요. 아유, 아드님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면요 아침 점심을 든든히 먹고 저녁을 드시지 마세요. 도분숙님께서 7년 전에 산 바지를 아직까지 입고 있는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바지 좀 사라고 얘기하는데도 구매를 안 하네요. 대단하다. 어, 7년?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애착 바지가 있어요. 이 핏을 사고 싶은데 다른 거는 입어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 바지를 입으면은 막 예쁘고 기분 좋고 막 이런 바지가 있거든요. 아우 진짜 이런 바지 하나 더 사놓을 걸 막 이런 생각 들면서도 아 이런 비슷한 거 하나 사야겠다. 근데 막상 가서 입어보기도 좀 귀찮고 시키면은 또 아 이 바지 별로네 이러면서 핏이 또 별로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착 바지지 애착 바지. 나중에 그거 자세히 봐봐요. 여기저기 막 구멍 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입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까지 입을 거예요. 5423님께서 스포츠 경기 직관하다 보면 경기 중간에 전광판으로 상품이 걸린 이벤트 타임을 하거든요. 저는 일할 때 말고는 내성적이어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제 친구는 상품이 걸려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해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진짜 이런 거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저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가지고 막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어, 저 잘할 수 있죠 하면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진짜 상품 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진짜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명자님께서 응디 나는 2010년식 SUV를 16년째 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가족이죠. 진짜 동고동락했다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18만 킬로미터를 탄 내 차와 나 대단해요. 와 16년 동안 근데 16년 동안 탔는데 18만 킬로면은 그렇게 뭘 많이 안 타신 거 아니에요? 그죠? 16년인데 근데 이게 진짜 천천히 같이 여기저기 다녔군요. 진짜 이렇게까지 타고 그러면 정들어서 못 보네. 얘가 덜덜거려서 아플 때까지 아직 좀 더 탈 수 있어 좀 더 탈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20만 넘으셨는데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위험하다고 차 바꾸자 그래도 아우 아직 멀쩡해 이러면서 안 바꾸시고 계속 타시더라고요. 에이, 정들었어 그죠? 김 기자님께서 우리 며느리 이소라 살림하면서 공부했는데 나이 마흔에 소방공무원 합격했습니다. 끈기 있고 훌륭한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가은 씨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소방공무원? 근데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체력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체력시험 다 할 텐데. 와 며느님 아주 건강하시네요. 전 진짜 건강한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이선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니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수건 따로, 밝은 옷 따로, 어두운 옷 따로 빨고 건조시켰다가 개키는 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죠? 와,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요? 거의 반나절을. 와,
이게 진짜 빨래 아유 이거 좀 더 모이면 해야겠다 이러고 한 며칠 지나면은 어머머머 언제 빨래가 이렇게 쌓였어? 근데 또 이거 한 번에 못 빨잖아요. 수건은 수건, 속옷은 속옷, 흰 빨래, 검은 빨래, 색깔 있는 옷 이런 거 다 하려 그러면 진짜 시간 빨리 가요. 그거 돌아가는 거 기다리는 것만 해도 그죠? 그 또 건조하고 개키고 다시 또 빨고 세탁기가 열일하죠. 노래 듣고 올게요. 추혁진의 정거장, 김소연, 염유리의 아모레미오.

추혁진의 정거장, 김소연 염유리의 아모레 미오 듣고 왔습니다. 자, 티키타카 사연 더 만나볼게요. 7749님께서요. 저는 김천에 사는 권혁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고등학교 1학년 아들 권우정. 1년째 서로 투매 인간처럼 지낸답니다. 집안에서 만나도 투매 인간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투명 인간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왜 아들이랑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 아직 사춘기인가? 아빠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아들인데 아빠 아빠 여기 계셨어요? 뭐 아니면 아빠 어디 가세요? 뭐라든가 뭐 그런 말을 좀 안 해요? 이거 남보다도 못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우리 아들 태어났다고 물고 빨고 재우고 밥 먹이고 안아주고 자전거 알려주고 막 이랬을 텐데 어느새 커가지고는 아빠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참. 아빠 속상해요. 이러지 마세요. 9527님께서 고2 우리 딸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그리고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벌어야 돈 아까운 걸 안다고 얘기하더니 진짜 효과가 만점이네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딸 대단해요. 딸이 똑똑하다. 그죠? 내가 벌어야 돈 아까운 걸 알 것 같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자격증 준비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나 봐요. 진짜 뭐가 돼도 될 아주 큰 사람 될 사람이네요. 자,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신 다음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김용빈의 무심세월.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2: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은피트,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라디오, 빛나는
3: 빛나는
2: 트로트
3: 트로트
2: 듣자

0: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홍성윤의 봉이로구나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과 면원에서 모두 작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둔내터널 안에선 시설물 화재 사고가 나서요. 일대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경계권에선 동수원에서 북수원 그리고 월고대에서 각각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 부근에서 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다시 안성 분기점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리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그리고 잠실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차선 변경 잘 하시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으로 정릉터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홍제부터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인초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렌드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에요. 요즘 Z세대 10명 중 9명은 친구 만날 때 쓰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교통비 쓰고 야 얼굴 한번 보자 이것도 이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하는 방법도 달라졌대요. 옷 안 사고, 택시 안 타고, 커피 끊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젠 친구도 덜 만난다는 건데요. 에이, 그래도 우리 친구는 줄이지 말고 비용을 줄입시다. 비싼 데 가지 말고 김밥 먹자. 커피는 됐고 날도 좋은데 그냥 산책하자. 친한 새일수록 이런 말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는 저 콩디가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들어도 공짜, 혼자 들어도 공짜. 돈 나갈 일 많은 9월, 오늘도 음악 팍팍, 커피 쿠폰도 팍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이지영 씨의 노래였습니다. 산책 듣고 왔어요. 산책하기에 정말 너무 좋은 날씨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절기상 백로래요. 아침 저녁 공기는 슬슬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우, 바람이 좀 차다라고 느껴졌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 아주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요럴 때 여러분들 유독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프렌드 또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에요. 친구 관계에서 물가가 오르듯이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는 건데요. 아,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꼭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짜리 만남을 할까 보다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낼까 생각해보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호기심 여잔가 봐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 메뉴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슬펐어요? 아니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궁금합니다. 컨디션은 또 어때요? 100% 중에 70? 80? 제로야? 뭐든 좋습니다. 콩디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문자로 여러분들 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폭탄 사랑합니다. 여의도에 문자 폭탄을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까만 여자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라디오 부스 또 스튜디오 밖의 분위기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되나?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볼륨을 높여야 할 때 우리 볼륨 PD님이랑 우리 엔지니어님 너무나 건강하게 아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그대로세요. 이렇게 밖에 앉아 계시니까 저 지금 연장선에 볼륨을 높여요. 연장선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깜깜한 밤이어야 되는데 낮이라는 거? 요게 조금 큰 차이라면 큰 차이일 수 있고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8: 이번에 라라랜드 1865님 콩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반려견이랑 산책하러 나왔어요. 어우, 우리 아가도 참 좋아하겠네요. 바람도 솔솔 따뜻하면서도 바람 때문에 시원하고 산책하기 정말 딱입니다. 0627님, 파란 하늘 보니 가을이 확 느껴집니다. 월요병 날리게 커피 꼭 먹고 파요. 나보고 달래는 거지? 0627님,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반갑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고 내 마음은 우울해. 왜 우울해? 우리 5584님 누가 그랬죠? 우울했죠. 5584님 파이팅입니다. 우울해하지 마요. 그리고 우울한 일 누구에게나 있죠. 누가 먼저 털어내느냐. 요게 가장 하루를 정말 빛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호길 님도 찾아오셨습니다. 해피해피 라라랜드. 라라랜드 들으면 해피해요. 김호길 님 문자 감사합니다. 구혜원님 월요일에 출석해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혜원님. 이정숙님 콩디언니 반가워요. 우리 정숙님 반가워요. 그리고 홍정아님, 이쁜 콩디, 날이 날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대형마트가 없어지다 보니 장을 보러 수원까지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커피는 못 끊어 하시면서 홍정아님 보내셨습니다. 커피 좋아하셔. 그리고 김장세님, 콩디에 출석합니다. 최은지님, 콩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최은지님, 이제 정말 가을가을합니다. 김명화님은 오늘은 처음부터 함께 할게요. 처음부터 2시간 저랑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명화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특 씨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닉네임이 이특사랑해입니다.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오수미님, 뽀언니 언니가 주신 커피 쿠폰 문자로 왔습니다. 받으셨어요. 이번 주에 남편이랑 코너 가는데 가면서 먹을 거예요. 고마워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커피 받았다고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수진님, 저도 학창시절 듣던 언니 방송, 그때 제 나이의 딸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저는 100% 궁금합니다. 저도 못했던 걸 딸은 라방도 출연하고 뽀니 언니는 늘 만나는 동네 언니 같이 친근합니다. 정수진님 보내셨어요. 친근해. 동네 언니 같아. 5715님. 근데 저는 좀 동네 언니 같은 느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되게 까칠하고 막 깍쟁이 같고 못됐을 것 같고 그리고 말 걸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쉥 하고 갈 것 같고 이렇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따뜻한 여자인데 보여지는 외모나 뭐 말투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생각을 하시는 걸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네 언니 같다, 친근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버터 같은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715님, 콩디 문자 폭발 날려요. 아, 폭탄도 아니고 폭발. 저 문자 폭탄 폭발 다 좋아합니다. 이름은 무시무시한데 말은 무시무시한데 내용은 너무 행복하잖아. 날씨도 좋고 사무실에만 앉아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날입니다. 자꾸 몸은 밖으로 나가자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설레는 하루입니다. 콩디 음악으로 달라주세요. 오늘 좋은 음악들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희님, 콩디 저는 그래서 요즘 커피를 싸들고 댕겨요. 싸들고 댕겨. 부모님하고 여행 갈 때도 뜨거운 물 챙겨서 커피 믹스 타먹어요. 알뜰하십니다. 전 영심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오늘은 큰딸 유진이 24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우리 유진님 24번째 생일 저 이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유진님 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화금님, 까만콩디 라라랜드와 산책하며 일하니 능률이 2배, 100배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콩디 만나기 전에는 꾸벅꾸벅 책상과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라라랜드 콩디 있으니 걱정 없어요. 콩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저 이번이 너무 감사하죠. 3933님 찾아오셨습니다. 콩디 누나는 늘 항상 휴식 같은 친구입니다. 이것도 버터 같은 문자 보내주셨네. 사랑합니다. 콩디 누나 하셨습니다. 나 사랑해? 그리고 4777님 어제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서 라라랜드 홍보하고 왔습니다. 아, 이분 굉장히 역량가 있으신데? 언니의 라디오 복귀 소식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저 잘한 거 맞죠? 제 주위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 주위의 지인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4777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꼬셔주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4777님에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양우성님, 어, 눈썰미 좋으시다. 눈이 모발 염색하셨나요? 왠지 이전과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어, 머리가 난리가 나갖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또 초콜릿 색깔? 완전히 짙은 초콜릿 색깔 하고 싶어서 그걸로 바꿨습니다. 좀 애가 좀 얌전해진 것 같죠? 9772님, 제 컨디션은 50%입니다. 50%밖에 안 돼? 그래도 보니 언니 방송 청취하면 아 100%가 될 것 같아. 9772님 100% 충전될 수 있게 제가 좀 힘을 좀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김순옥님 오늘 점심 스시 저녁은 청국장찌개. 오 일식하고 한식하고 좋네요. 5715님도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읽었던 문자네. 그리고 최영희님 우리 딸 생일입니다. 이 나리입니다. 오늘 이 나리님도 오늘 태어났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4504님 콩디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파란 하늘 보며 밭에서 칼국수 먹고 있습니다. 아 만나겠다. 양념장 딱 넣어서 아 그냥 호로록 막 호박도 막 썰어서 넣으셨어요. 맛있겠다. 감자도 있고. 콩디를 사랑하는 애청자 하시면서 4504님 보내주셨습니다. 칼국수 든든하게 하시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리

위켄드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1016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이번이 곳곳에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고 서로 교감을 하도록 저희 이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경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안녕, 나의 사랑.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죠. 라라벨 오늘 주제는 최근에 쓴 가장 아까운 돈. 돈을 팍 쓰고 기분이 팍 좋아지는 경우 많지만 카드 긁는 그 순간부터 아 이건 아니었는데 아 이건 아니었어 이건 오바야 싶은 그런 경우도 있죠. 라라 가족들은 어떤 지출이 제일 아까우세요? 요거 오늘 테마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쓴 가장 아까운 돈이 되겠습니다. 여행 가서 분위기 취해서 기념품 막 샀어요. 어 이거 이쁘다. 나 여기다 놓으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막 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 이걸 내가 왜 샀지? 하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유비 싼데 없을까 하고 막 찾아다녀요. 계속 도는 동안 기름만 더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들죠. 아 왜 돌았지? 진작 넣을 걸. 진짜 밥 줄 걸.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헬스장 세 달 무슨 파격 할인가 한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3개월 끊고 몇 번 갔지? 이런 경우 있으시죠. 생각할수록 배 아픈 돈. 라라 가족들의 억울한 지출 내역 여러분들이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최근에 쓴 가장 아까운 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라라벨 햄버거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모랜드의 어? 여기는 모모랜드네? 라라랜드가 아니고 뿜뿜 준비했습니다.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모모랜드의 뿜뿜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라라벨런스 타임 라라벨 시간입니다. 최근에 쓴 돈 중에 가장 아까웠던 돈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철님, 뭐 하셔요? 나요? 나요? 사진 찍고 우리 작가분이 사진 찍어달라서 사진 찍고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 보고 있는데요. 왜요? 이종철님. 아, 신상우님. 셀카 타임인가요? 아, 저희 라라랜드 그 SNS에다 올리려고 좀 찍고 있었습니다. 김경미님. 속도 위반 과태료. 아, 맞아. 나도 며칠 전에 날라왔더라고. 아, 운전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찍히는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 아, 근데 장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 어디에서 위반 나긴 나더라고. 아, 근데 진짜 아까워 과태료. 오늘 바로 우편함이 기분 나쁜 것이 있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하고 빡빡 찢어버렸습니다. 6만원? 오, 꽤나 가격이 나가네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뭘 위반하셨을까? 조아라님, 립스틱이 예뻐서 큰맘 먹고 샀는데 나랑 너무 안 어울려요. 왜 그 색깔을 초이스하셨어? 입술만 둥둥 떠 있습니다. 명품은 나에게는 안 맞나 봐요. 아, 명품이라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립스틱이 피부 색깔이랑 입술 색깔이랑 정말 잘 맞아야 둥둥 안 뜨거든요. 이게 립스틱 고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색깔 이쁜데? 나도 골라볼까? 이쁘겠어? 하고 덥석 사기에는 피부색, 입술 색깔 이런 것도 다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죠. 이 붉은 계열 입술 그리고 얼굴이 까만 피부일 경우에는 핑크보다는 오렌지 계열이 확실히 잘 맞는 것 같고 뭐 피부가 하얗고 뭐 이런 분들은 뭐 누드톤도 잘 어울리고 레드도 잘 어울리고 핑크도 잘 어울리고 오렌지도 잘 어울리고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잖아요. 루즈 립스틱 누드톤으로 하면 그것도 분위기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816님 기프티콘 사놓고 까먹어서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샀는데 날려버렸어. 이럴 때 아깝죠. 누군가 커피 선물을 줬는데 기한이 끝났어. 이럴 때. 요거 좀 아까워요. 사놓은 게 많아. 기한들 잊지 않게 적어놔야겠습니다. 7816님 보내주셨고 사과 당근 주스를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해서 착즙기에 꽂혀서 32만 5천 원 주고 쿨하게 일시불로 샀습니다. 두 번 해먹었나? 귀찮아서 한쪽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남편한테는 비밀 하시면서 신혜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이요. 나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요? 다 그렇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속도위반 신호위반 했다고 나도 모를 때 와요. 그치요? 좀 황당하면서도 아깝기도 하고 속 터지고. 3746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윤건의 가을에 만나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라라베 여러분들 사연 보겠습니다.

1552님 문자 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도어락 비번 깜빡해서 도어락 교체 비용 들어갈 때입니다. 아 진짜 안 나갈 돈이 나갔네요. 그리고 박유경님 집 근처에 오픈한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액권을 끊었는데 문 닫았네요. 어머 원장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 고객이 찾고 계십니다. 박유경님. 와 이러면 이거 미리 문자 같은 거 보내주시지 않나요? 그리고 선상수님 최저가 검색 후 주유하러 갔다가 바로 붙어있는 옆 주유소에서 주유. 그러니까 최저가 검색 후 주유하러 갔는데 그 주유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왜 글로 가셨지? 검색하셨는데 우리 선상수님 다음부터는 착각한 거죠. 그죠? 다음부터는 일단 노력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근데 사람이 참 실수하려고 하면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콩디 제가 최근에 쓴 아까운 돈 말이죠. 네. 2324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막내딸 항원비요. 도무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시면서 2324님 또 막내 학원비를 또 냈는데 그쵸? 그 돈을 썼는데 시원하게 썼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마음으로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유소희님 실내 자전거요. 운동을 해보겠다.

같다고 그것도 손잡이 없는 걸로 샀더만 의자에 앉으면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들이 옷걸이 좋은 거 샀다 그러면서 놀립니다. 괜히 샀나 봐요. 흐흑흑.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유소인님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 자전거 운동한다고 자전거 하나씩은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으니까. 하, 근데 이 자전거가 진짜 혼자서 운동하기 정말 재미없고 심심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기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다른 운동은 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재미없어서 올라갔다가 한번 하고 한 3개월에 한 번? 이거는 좀 올라타는 것 같아요. 6167님 새로 산 렌즈 다음날 잃어버렸을 때요. 렌즈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이런 분들 많고. 5844님 오늘 카페 1층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7잔 들고 가다가 2층 계단에 걸려 넘어져서 다 쏟았습니다. 아, 안 다쳤어요? 아픔보다는 아까운 커피값 점점점 하셨는데 저는 이 커피값보다 어디 안 다치셨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 7잔 들고 가다가 막 들고 가다가 마음도 급하고 이 시야를 가리셨나 보네요.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돈은 둘째 치고. 2069님 중2 아들 수학 과외비요. 시험 기간인데 배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누워있는 거 보니 속 좀 터지겠다. 내가 또 헛기대를 했구나 싶네요. 그 돈으로 소고기나 사 먹을 걸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이브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 타나방.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꿉끼리
1: 베이글.com.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최근에 쓴 돈 가운데 가장 아까웠던 돈, 오늘 라라벨 테마로 만나봤습니다. 인형 뽑기 하러 가서 한 번만 더 하자. 아, 아까워. 한 번만 더 하다가 몇만 원 썼어요. 우리 박지은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 땄다고 박지은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용실 확 끊어놨는데 문 닫고 어디로 가신 분, 우리 오혜선님. 그 미용실 사기 아닌가요? 하시면서. 참 미리미리 안내 메시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지 그지. 기가 막히고 꾸가 막힌다. 그죠?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꾸가 막힙니다. 5561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14개월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했습니다. 애기 데리러 가는 길에 문자를 보냅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 오늘 최근에 쓴 돈 가운데 가장 아까웠던 돈,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속도 위반 과태료 가장 아깝다고 과태료 끊으신 분 김경민님, 그리고 신호 위반 범칙금 3746님, 아들 과외비 내줬는데 그게 너무 아깝다고, 배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누워있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고 2069님 문자 주셨죠. 이분하고요. 5844님 카페 1층에서 7잔인가 들고 올라가시다가 다치셨다는, 커피값 때문에 너무 아깝다고 하신 분. 그리고 2324님 조아라님, 이분은 립스틱이 둥둥 뜬다고 하셨던 분이고요.

요. 박유경님은 아까 그 미용실 원장님, 도망가신 원장님, 그리고 신혜진님 착즙기 비싸게 샀습니다. 32만 5천 원 주고. 근데 옆에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요분들에게 오늘 햄버거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돈 쓰고 가장 아깝고 후회되고 속쓰려서 그런 분들이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제가 햄버거 쿠폰 받으실 분들 많이 뽑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씨의 그랬나봐 준비했습니다. 공대에 엎드려 잤더니 베개니 자국이 안 없어져서 오전 내내 힘들었습니다. 얼굴에요? 아, 그거 빨리 안 없어지나요? 60대에는 다 그런가 봐요. 피부가 노화된 거 맞죠? 슬픈 현실입니다. 괄사로 마사지하고 풀었습니다. 6709님 보내주셨어요. 주 1회 이 시간에 퇴근합니다. 중학생 시절 여름의 기억이 어렴풋이 다가옵니다. 이보님 목소리를 들으면 말이죠. 7892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씨의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 부근에서 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부터 김포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석수에서 광명터널, 그리고 서창에서 남동 부근까지 모두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강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후에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청담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긴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11: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조성모 씨의 후회 듣고 왔습니다. 제가 1부에 여러분들 사연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다가 노래가 전주만 들으셨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분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차님이요. 차님. 차 CHA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노래가 나오다가 마네요. 이건 뭐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딱 페이드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형중씨 아 지금 어딘가로 이동하다가 이 방송 듣고 아 이번씨 너무한데 이렇게 섭섭하진 않으실까. 제가 앞으로는 시간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가수의 노래를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게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차차님 문자 주셨습니다. 콩디 지난주 제주 여행 다녀왔는데 렌트카 사무실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콩디 목소리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기사님한테 내적 친밀감 생겨서 같이 가야지 할 뻔했어요 하시면서 김주연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콩디님의 통통 튀는 목소리 다시 듣게 되어 반가움이 두 배입니다. 이번 주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큰애는 알아서 척척 해나가는데 둘째 이놈이 기집애가 아주 속을 썩여요. 속을 썩여.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속으로 수십 번 외칩니다. 내년에 딸내미 어느 곳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응원합니다. 콩디님도 우리 딸에게 응원을 좀 해주세요. 암요. 응원해드려야죠. 지금은 어머님 속을 정말 그냥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이쁜 딸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여주겠죠. 그렇게 믿자고요. 7952님 그리고 올리비아 월세님 콩디 라디오는 가성비 100? 콩디 라디오 들으면 스트레스 풀립니다. 술 안 마셔도 되고요 하시면서 올리비아 월세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아님 내일이 생일인데 오늘부터 축하해주는 분들이 있으셔요. 언니 저 나름 잘 살아온 거죠? 잘 살아오셨네. 저를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히 귀하게 소중히 여기려고요. 콩디 언니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 저 이분도 껴주셔서 감사해요. 최영도님 누나 운수업 일이 안 돼서 마등산 경기 오산에 있다고 하셨어요. 마등산. 정산해서 콩으로 보냅니다. 왜 저만 일이 안 되는지. 다들 힘들어해요. 우리 최영도님만 그런 거 아니고. 속상하지만 하늘에 계시라고 생각하며 수양 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도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속은 타시겠지만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미경님 콩디 바뀐 헤어스타일 너무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은경님 변함없는 뽀너니가 나는 제일 좋아요 하시면서 우리 은경님도 찾아와셨고 그리고 원미희님 저는 친정 아빠 엄마와 함께 전에 먹던 그 보리밥 집에 가서 보리밥 무채 열무김치 넣고 싹싹 비벼서 순두부어 맛있겠다. 강된장 콩비지 청국장 콩에서 영양가 듬뿍듬뿍 먹고 와서요 엄청 지금 배가 부르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원미희님 부모님하고 함께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또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자키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자기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요.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 완성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 끝났으면 다시 출발하자로 정했습니다. 끝났으면 다시 출발. 어때요? 테마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이별도 좋고요. 퇴사도 좋고요. 또 살면서 실패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실패 뭐가 됐든 뭔가 하나 털어내고 새 판을 짜는 기분으로 가는 노래 두 곡을 제가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오늘 왠지 선선한 가을 기분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건 리셋하고 다시 출발. 어때요? 되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출발. 뭐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헤어진 거 또 앞만 보고 달려가야죠. 라라 가족들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 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오늘 데리고 온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페데르 엘리어스의 Row Your Boat 준비했습니다. 네 배를 저어서 멀리 가려무나 잘 가 멀리 안 나간다 뭐 이런 느낌? You got me calling your ocean. I'm trying hard not to drown. 상대에게 끌리기는 했지만요. 계속 상처받고 조정당하는 그런 관계에서 마침내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I like that.
1: Freddie Elias의 Row Your Boat 이어지는 곡입니다. 인디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슈퍼하이 그리고 니카가 함께 합니다. Following the Sun. You just gotta open a door. Darling, it's cold. 코로나19 때 만들어진 곡이라는데요. 가사 첫머리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굳이 알고 싶지 않고 나는 떠나는 중이고 가야 할 곳들이 있다. 뒤돌아보지 않고 태양을 따라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 에너지

잘 들으셨어요? 김혜진님 지금 방금 나왔던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고 색다른 노래 너무 좋아요 1596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내가 데리고 온 곡이 그래도 좋으셨다니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노래 좋습니다.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 다요 하시면서 정혜선님 요즘 신랑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뭐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힘내. 우리 신랑이 힘들지 않게 꼭 좀 소개해주세요 하시면서 김은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신랑님 화이팅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대광 씨가 노래합니다.

9076님, 홍대광 가수 좋아하는데 오늘 잘 됐으면 좋겠다를 계속 흥얼거렸는데 라라랜드에서 나오니 더 반갑네요. 흥얼거렸는데 노래가 나왔죠.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강혜영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으셨나봐요. 그리고 박민희님, 새로운 시작 하면은 서지원 씨죠. 정재임님, 또 다른 시작,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날씨에 듣기 좋은 멜로디. 여름 가고 가을 시작이라 하셨고,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윤인숙님, 올해 안에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자신감도 뚝뚝 떨어져서 힘들거든요. 취업도 되고 자신감도 업 되고 싶어요 하시면서 4378님 보내주셨습니다. 어깨에 힘 빠지신 모든 분들 어깨에 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서지원 씨가 노래합니다. 또 다른 시작.

김은실님,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대요. 신나게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씩 다시 나가야죠. 신나게 파이팅입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은 끝났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출발하자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 이분이 들고 온 곡은 첫 번째 이 페데르 엘리어스의 Row Your Boat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하이 그리고 니카가 함께한 인디팝이었습니다. Following the Sun 그리고 홍대광 씨의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또 이어달리기 해주셨고 서지원 씨의 또 다른 시작 그리고 지금 방금 들으셨죠. 니키즈 언더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요 노래로 이어달리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시작해 이창권 씨 노래 추천합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서 나왔었죠 하시면서 5484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창권 씨의 다시 시작해. 그리고 김경민님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신청합니다. 한상윤님 자우림의 하하송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공감하면서 신청을 해봅니다. 신은주님은 치얼업 트와이스의 노래 신청하셨고 박성은님은 황규영씨 아 나는 문제없어 이 노래가 딱 떠올랐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기분 좋은 행운을 빌어주기 김예진님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김은희님 샵에 잘 됐어.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잘 됐다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5667님은 링킨파크의 In the End 끝에서 다시 시작. 그리운 보컬의 보이스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도 멋지죠. 한상윤님은 YB 흰수염 고래 힘들고 지칠 때 위로송으로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상철님은요 밥만 잘 먹더라 옴무의 노래 신청하셨고 대화님은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 토닥토닥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위로해주는 것 같은 노래라 하셨습니다. 박계영님 나를 버리고 간 사람 있고요 더 잘 돼서 복수하고 싶어요 크 하시면서 실로그린의 Forget You 생각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어렸을 때 숙제 안 하면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정현의 반 신청합니다. 9750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창권 씨의 목소리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연애할 때 아내는 공주병이었다.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다. 순정만화 주인공처럼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데 그 얼굴로 팔짱을 딱 끼고 하는 말이, 오빠 나는 있잖아 사랑을 많이 받아야 예뻐지는 사람이야. 헉, 지금도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래야 더 예뻐지지. 아, 그런 시스템이야? 응, 무한 충전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데 방법이 있나? 충전해드려야지. 나는 열심히 그녀를 모시며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써다 바쳤다. 그리고 그녀의 답장엔 늘 마지막에 한마디가 붙어있었다.

다시처럼 나만 바라봐줘. 안소니처럼 다정하게 사랑해줘. 알버트처럼 나를 지켜줘. 그리고 편지 맨 밑에 늘 서명처럼 붙이는 한마디. 아름다운 눈동자의 고요한 미소.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면 애칭도 달라졌다. 오빠 오빠 오늘부터 나 미아라고 불러. 프린세스 다이어리 미아 공주.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엔 오빠 오빠 오빠 나 이제 아밀리. 미아 아니고? 어? 미아가 입에 붙었는데? 응 이제는 아밀리아에. 그렇게 7년을 공주님 시종들듯 연애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지 끝에 아내가 쓴 한 줄. 미녀와 야수처럼. 오빠도 언젠가는 멋진 왕자로 변신해줘. 저는 부담스러운 미션을 받고 벨과 결혼했다.

0: 여보! 여보! 애들이 둘 다 울어! 한 명씩 안아. 아니 누구부터? 가까운 애부터! 둘 다 가까운데.
1: 우리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고 나는 목격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 왜?
0: 둘 다 쌌어!
1: 그래서 비켜봐! 아메는 아메래, 아내는 소매를 걷어 붙이더니 한 녀석 닦고 갈고 또 한 녀석 닦고 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놓고는 우리 포동이 호동이 둘이 사이좋게 같이 짰죠요.
0: 아유 잘했죠. 아이고 이뻐라.
1: 와 여보 왜? 미아 공주님이 많이 변했네. 지금 미아 찾을 때야? 물티슈나 뽑아봐. 순정 만화 주인공에서 천하무적 마블 히어로가 된 아내. 내가 왕자로 변하기도 전에 공주님이 제대로 변신을 한 거다. 연애할 땐 예쁘다고 해줘, 사랑한다고 해줘 하던 사람이 요즘은 머리 질끈 묶고 애 하나씩 양쪽에 끼고 다니는데 와 그 포스라니. 공주에서 여왕님으로 승격한 내 아내 수정아, 난 아직 왕자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충성 다할게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오우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의 뷰티 앤 더 비스트였습니다. 라라 가족 광명수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명수님에게 시계, 무드 등 우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공주도 엄마가 된다. 김강수님. 그리고 1호님은 공주는 원더우먼이 되었다. 영웅님은 엄마는 참 위대하지요. 쌍둥이는 얼마나 예쁠까요 하셨고 1323님 토르망치를 든 공주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엽다는 후기도 있었고요. 사연 들을 땐 공주랑 어떻게 살지 했는데 결혼하니 공주님이 원더우먼으로 변신을 점점점 공감되네요. 현실은 공주가 될 수 없죠 하시면서 김은희님. 그리고 1486님 저희 남편도 연애할 때 제 모습보다 아이 엄마가 된 지금의 모습이 더 사랑스럽다고 하던데요. 저도 안 변하고 싶었는데 5살 아들을 키우는 현실은 매일같이 공룡 같은 샤우팅이 하시면서 공룡 같은 샤우팅이 터져나와 자기도 모르게. 김주연님 저도 결혼 전에 날파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무슨 벌레든 손바닥으로 척척 잘 잡습니다. 작고 소중한 내 새끼 물리면 안 되니까 하시면서 김주연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주이고 싶어 하시면서 1544님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공주이고 싶어. 신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748님도 그리고 8690님인가? 이분도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으쌰으쌰 신청하셨었는데 오늘 이 노래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스팅.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우리 민은혜님, 전 굉장히 악성 부정인데요. 언니 방송은 묘합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오늘은 먹구름 사이 내려오는 예쁜 햇살 같습니다. 영화 주인공 같으십니다. 밝은 에너지 건강하십시오 언니 하시면서 민은혜님 문자 주셨습니다. 또 세젤 에이본느라는 분은 저는 초등 때부터 현재까지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상관없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혹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뭐 인사할 사람 한 명, 가끔 이야기할 사람 한 명,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사람 한 명, 요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인사할 사람, 가끔 이야기 할 사람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에 커피 한 잔 마실 사람, 요 사람만 찾으면 되겠네요. 문자 잘 받아봤습니다. 신은주님 감사하고요. 이용현님, 라디오는 내 친구 이양희님, 박세일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끝곡은 원타임의 원타임입니다. 이 노래 띄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경계권에선 광교터널 부근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이후에는 월곶에서 서창까지 주춤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서안성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1대 밀리고요. 반대 제천방향은 송탄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사이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한강대교에서 잠실철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톱.
1: 9월 7일 월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치즈 스텔라장의 링링 듣고 왔습니다. 2129님이요. 오늘 하늘을 찍어보내봐요. 출근하기도 전에 퇴근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 하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드디어 선풍기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아침인데도 선풍기 안 틀면 너무 더워서 항상 회전으로 돌려놓고 밥을 먹는데 잠깐 바람이 다른 쪽으로 도는 순간 땀이 삐질라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원하게 아침을 먹으니까 가을의 시작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994님은요, 두 달 동안 연수 받고 장롱면허 22년 만에 드디어 운전대를 잡았어요. 제 로망이 고속도로 달리면서 창문 열고 노래 부르는 건데 오늘 여름이 가기 전에 실현했네요. 완전 신났어요 하셨습니다. 오, 고속도로를 달리면 속도가 굉장할 텐데 그래서 창문 열면 귀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로망을 이루셨다니 참 좋네요. 앞으로도 안전운전 잘하십시오. 7767님은 아침과 낮 기온차가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퇴근길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후에 잠깐 나갔다 왔을 때는 문 손잡이가 뜨거울 정도더라고요. 얼굴도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6시가 가까우니까 제가 너무 추워서 가지고 있던 얼음물을 버리고 온수로 받아서 지금 들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감기도 코로나도 모두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해피타임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해피타임 가족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일정 없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편하게 말 걸어주십시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순님이 이 노래 어때요? 하면서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신청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좋지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비로 날아간 새 듣고 왔습니다.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강정림 님인데요. 슬디 선소대에서 부엌 앞에 서 있는 게 재밌네요. 땀 없이 뚝딱뚝딱 저녁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쵸. 주부들의 마음은 좀 비슷할 거예요. 부엌의 열기가 두려워지는 시기가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거기에다가 불까지 진짜 아뜨아뜨였는데 이제는 우리 요리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가연님은 저는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서관 안 오고 운동장에서 놀더라고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커피 한잔 마셨어요 하셨습니다. 맞아, 여름에 더우니까 뛰어나가기보다는 도서관 같은 데 가면서 책 읽으면서 쉬었을 텐데. 근데 요즘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들이 참 적어진 것 같아서 늘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연님의 오늘 신나게 놀았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방긋 미소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높은 가을 아래에서 책 읽는 아이들도 많길 바라볼게요.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를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이슬기 앵커

임창정은 올해 용이 됐습니다. 6년이 넘는 길고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 빛을 찾은 건데요. 영화 빛으로 용트림을 시작. 주연 못지않은 연기라는 평을 들었고요. 딱따구리 개그우먼 정선희의 남편으로 출연한 슈퍼선데이, 금촉땡네, 금촌땡네 사람들의 인기 역시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올해 내놓은 3집 앨범은 그에게 여의주를 안겨줬습니다. 그때 또 아치가 큰 사랑을 받으며 가수로서도 승승장구, 연말 가요 대상까지 거머쥐며 임창정의 해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1997년 12월 재책인 뉴스였습니다. KBS . 임창정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부르니까 남자분들 노래방 가서 도전 엄청 많이 했는데 열이면 열 삑사리가 났었습니다.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래까지 너무 잘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가수 임창정의 전성기를 열어준 3집의 타이틀곡이죠. 이별 후 사랑했던 기억을 추억으로 남겨두기 위해 힘겹게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때 또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Again, Again.

정답 힌트곡 2PM의 Again, Again 이었습니다. 임창정의 그때 또 에치!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였는데 정답은 그때 또 다시 였습니다. 그때 또 다시와 수록곡 결혼해줘까지 한 해에 두 번의 골든컵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연말 가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영화 비트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으면서 배우로도 가수로도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정답자 및 오답자 저희가 발표할게요. 먼저 홍은지님인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오답 그때 또 이다도씨 퇴근길 크게 웃고 싶어 오답 보내요 하셨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이거 듣고 빵 터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8644님은 그때 또다시 전주는요 바람 완전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어쩌죠? 서울도 완전 시원한데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박영준님은 97년이라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군입대로 정말 우울한 해였거든요. 크크크. 정답은 그때 또다시 라고 해주셨습니다. 영준님 혹시 그때 또다시 군대 가는 꿈 꾸실 때 있죠? 그게 남자분들이 꾸는 최악의 악몽이라고 하던데 근데 갔다 오셨기에 지금처럼 멋진 사나이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7564님은 다시요. 저를 쌍수로 예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박 원장님 감사합니다. 박 원장님 듣고 계시죠? 여럿 살리셨습니다. 진정한 애국자 친구 드리겠습니다. 꼬마는 사람님은 다시요. 한번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건 반대입니다.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뭔가 이거는 경험담이 우러나오는 것 같은데 잘 헤어지신 것 같습니다. 9110님은 다시요. 마지막 연애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날씨가 선선해지니 외로움도 진해집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반드시 짝을 찾으시길 응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소개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재채기 뉴스 오늘의 정답곡이었죠.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였습니다. 송기선님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시원해요. 샤브샤브가 딱 생각나는 날씨라 퇴근 후 장봐서 끓이고 있네요. 맛있는 저녁이에요 하셨습니다. 저는 샐러드 먹고 들어왔는데 분명 맛있다고 먹고 왔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제가 진 기분이 드네요. 샤브샤브에다가 월남쌈까지 딱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기사님 해피 저녁 보내십시오. 그리고 규범님은요, 슬디 저 지금 티켓팅 앞두고 있어요. 너무 긴장되는데 성공해서 여자친구한테 점수 따고 파요 후후 하셨습니다. 아, 이거 좋다. 여자친구가 너무 감동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그리고 콘서트 가기 위해 준비한 시간 노력들 이런 거 진짜 크게 볼 것 같습니다. 규범님의 연애에 더 콩닥콩닥해질 것 같습니다. 티켓팅도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전해드리는 내 얘기를 들려줘로 함께할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최은정님의 신청곡이에요. 싸이의 연예인.

해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남희애님,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러 갈 거예요. 남편이 택배일을 하는데 유일한 낙이 아이스크림 먹는 거라고 하니 집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제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애들도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다 먹어서 없어서 사놓으려고요 하셨어요. 남편분 진짜 결혼 잘하셨다. 알고 계시죠? 오늘 고단했던 모든 거 아내분의 정성으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살살 녹길요. 7540님은 슬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수업액자를 준비했어요. 손이 느린지라 우드락 자르고 종이, 모루, 테이프 붙이는데 3시간은 걸린든요. 그래도 완성한 것을 보니 뿌듯하네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신청할게요 하시면서 만든 작품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방문 미술 선생님이실까? 아이들과 만들 걸 미리 만들어 보신 걸까 궁금해졌어요. 저는 곰손이라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뭘 만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고 저도 해주고 싶은데 7540님 덕분에 아이들 뿌듯하고 즐거운 주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루시 드폴의 보이나요 들려드렸어요. 박선미님이 다이어트 한 달 만에 4kg을 감량한 친구가 성공 기념으로 저녁 사준다고 해서 떡볶이 무한리필집으로 가고 있어요. 슬디도 떡볶이 좋아하나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떡볶이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저는 특히나 밀떡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거기에다가 국물 많이, 그래서 순대랑 튀김 찍어 먹는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성공 기념인데 떡볶이 무한리필이라, 아 이거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한데,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잖아요. 많이 드시고 오세요. 본전 뽑을 때까지. 이수기님은요, 슬디 저도 어제 저녁 처음으로 선풍기를 끄고 잤어요. 대구인데 그래도 아직 더위가 꽤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 참을만해졌달까? 더위가 좀 사그러드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길구봉구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대구 데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있는 곳이잖아요. 드디어 시원해졌군요.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대구 라이언즈파크 가서 경기 보는 건데 기차 예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신청곡이에요. 길구봉구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1909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들려드렸습니다. 김지수님이 된장찌개 끓였는데 너무 짜서 물 넣고 다시 끓이고 있어요. 남편 퇴근 전에 성공하게 빌어주세요. 맛이 왜 이럴까요? 유유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살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땐 받아도 좋아요. 조미료가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한 숟가락 얼른 넣으시고 흔적을 감추세요. 그럼 남편이 그럴 거예요. 국물이 끝내줘요. 9291님은요. 아들은 양력, 저는 음력. 오늘이 저와 아들 둘의 생일이에요. 케이크 하나 사들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어머, 이것마저도 인연이네요. 아이 낳느라 고생한 엄마도 또 세상에 태어나느라 고생한 아이도 모두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 보내시길요. 생일 축하해요. 천민지님이 신청해주신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어집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위제로. 소파
4: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5: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6: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12: 생산관리
13: 사업성도
14: 함께해요.
1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6: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8: 오래오래 락토핏
19: 종근당 건강
20: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저녁 6시 52분 지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오영구구님은 저는 지금 차 안에서 남친 퇴근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보고 싶거든요. 어머. 선선한 바람 부는 지금 이 순간 손 꼭 잡고 데이트하고 싶어요. 사랑한다 울코니 하트하트하트 하셨습니다. 이런 걸 점입 가경이라고 하나요? 닭살이었는데 점점 다 제가 오글거리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그냥 손끝만 스쳐도 막 더 덥게 느껴지고 그런데 확실히 가을이 오니까 막 달달해지는 것 같네요. 부러워서 그럽니다. 김성무님은 주말 내내 미열이 있었는데 좀 전에 아내가 문자 와서는 자기도 미열이 있다네요. 별걸 다 담나 봅니다. 이런 건 좀 안 담고 안 올마도 되는데 말이죠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린다는 게 저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계속 10도 이상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성무님도 아내분도 감기 얼른 나으시기 바랄게요. 서상철님은요. 드디어 인간적입니다. 아내와 사이를 돈독하게 하려고 이달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더 싸웁니다. 오늘은 안 싸우길 바라며 함께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서인국의 사랑의 유 하셨습니다. 취미가 같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같은 취미를 가져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막상 하게 되면 막 서로 혼수두다가 다투게도 되는 법이죠. 그래도요 초보인 이 시간이 지나가면 손발 착착 맞으면서 부부 팀워크 더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슬기 해피타임 1부 꾹꾹으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서인국의 사랑해요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향으로 터널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석수에서 광명터널, 서창에서 남동까지 정체고요. 남동부근 2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방향은 인천시점에서 남동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 속도가 내려가고요. 이후 하계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치는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1014님이 신청해 주신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에 사연까지 남겨주셨어요. 아들 둘 사춘기 입도 방문도 닫아버린 애들 때문에 속상한 날이 많은데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은 조금 멀어진 것 같아도요. 아이도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멋지게 성장해서 엄마랑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지연님은 전화 시켜놓고 남편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길 하셨습니다. 구이일까 회의일까 궁금합니다. 일단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남편분 동네 저 멀리서부터 나는 그 냄새 맡고 얼른 오길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진호님은 이제 성공 릴레이 하나요? 선풀 준비는 돼 있는데 기대는 안 하고 완료했습니다. 했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하죠. 오늘 진호님 될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요. 잠시 후 성공 릴레이 쭉쭉쭉 이어집니다.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0: 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저 떠오르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막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름 노래가 나온다. 그럼 난 가을 노래. 가을 노래에는 가을 낙엽, 갈색 갈색 머리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시간이에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곡이 채택되시면 오늘은 특별히 마트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 이겁니다. 김현철의 왜 그랬는데요. 이 뒤를 자유롭게 이어주세요. 452님의 신청곡 김현철의 왜 그래.

손대명님이 왜 그러냐고? 친구하고 싶어서 그러지. 조피디 인순이 친구여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친구해요. 이 노래 뒤를 이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962님, 친구랑 가끔 보더라도 마음이 통한다는 거 우리가 그만큼 정이 쌓여서겠죠?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쭉쭉쭉 계속 이어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7564님, 산다는 건 뭐를 산다는 건 비싸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해요.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오, 이거 재밌는데요. 오늘의 센스만으로 인정. 이 노래 받아서 다음엔 뭐 들을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천수연님, 드러났다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사야 합니다. 고민 고민하지 마. 세아님이 뭘 좀 아시네요. 이거 안 사면 후회로 며칠 동안 잠 못 들어요. 이효리의 유굿걸.

이효리의 유고걸 들려드렸습니다. 쭉쭉쭉 오늘 릴레이 선곡 채택되신 분들께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과 앞으로의 다짐들을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커피를 사랑하는 1인이라며 7130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요. 다가올 내일의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먼저 8934님인데 주말에 가을 첫 소개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꼭 다이어트 좀 해보자 다짐했는데 일단 오늘은 야식으로 떡볶이 그냥 먹으려고요. 맛있으면 0칼로리 맞죠? 굿죠 슬디? 남은 요일은 조금 더 힘내서 관리하고 주말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 잘 다녀와 볼게요. 크크 하셨어요. 8934님도 오늘 떡볶이네요. 아까 한 달에 무려 4kg이나 감량하신 분도 오늘 떡볶이 무한리필 드신다고 하는 거 들으셨죠? 성공하신 분이 먹어도 된다는데 당연히 괜찮죠. 게다가 행복하면 얼굴도 피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예뻐집시다. 박명희님은요, 경력 단절 후 다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나이는 젊지만 선배인 친구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젊어 보이고 싶어서 볼터치를 좀 했는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제 욕심이 점점 과해졌나 봐요. 오늘은 너무 빨갛게 해서 젊은 선배님들이 술 먹고 출근했냐고 화났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볼터치 어떻게 예쁘게 하는 건가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땐 전혀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직은 그 모습이 어색해서 그렇지 다들 곧 적응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보셨죠? 막 얼굴에서 과즙이 떨어지는 것처럼 화장하던데 그분들 옆에 있으면 완전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러울 거예요. 장원영 씨처럼 한번 가보자고요. 전혜라님은요, 내일은 우리 집 댕댕이 심장 정기검진 받는 날이라 택시 대절했어요. 내일도 좋은 기사님 만나고 우리 댕댕이 심장도 더 커지지 않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좋은 집사인 것 같은데 강아지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잘 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라미나님은 여행용 캐리어 사러 백화점에 갑니다. 이번에 해외 출장도 잡혔고요. 거기에다가 가족여행도 하게 돼서 조금 큰 캐리어로 바꿔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설레네요. 출장도 여행도 10월이긴 한데 몰라요. 빨리 사고 싶어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물론 여행 갈 때도 좋지만요. 여행을 계획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얼른 사서 예쁜 꿈 더욱더 잘 꾸시면 좋겠네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신청곡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들려드렸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수님이 다들 행복해 보이네요. 가까이에 있네요. 행복이란 게. 슬디님 목소리 듣는 지금 이 순간도 노래도 참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행운은 뭐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복은 근처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대수님 덕분에 행복해졌네요. 윤지님은요. 슬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희 가족은 주말 동안 태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하구이랑 개꿀지 맛나게 먹고 왔답니다. 바닷물에 발도 살짝 담그고 끝내주는 일몰도 보면서 힐링 제대로 하고 왔어요 하셨습니다. 개꿀지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꽃게도 제철이라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가을 낭만까지 많이 즐기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기억으로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화종철님은요. 슬디 카드 연체 이제야 다 갚았어요. 이제 내일부터 카드 안 쓰기 도전합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요. 연체 없이 멋진 소비하실 거라고 믿어요. 종철님 파이팅! 9413님은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노우즈님이 방송 아니고 바뀐 건가요? 바뀐 거면 방송 음악 컨셉이 어떤 건가요? 락발라드 나오는데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8월 17일부터 이슬기의 해피타임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방송 음악 컨셉은 뭐 댄스, 발라드, 락발라드, 힙합, 트롯 다 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추억의 가요 모두 모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리파로님의 신청곡이에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리고 정준일의 고백.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주아라님이 신청해 주신 에스터의 머리를 잘못한 거니예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 또 산본에서 수리터널 사이 제속도 못 나고요. 더 가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용담터널에서 팔곡 분기점 사이가 답답합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속도 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북수원, 그리고 서창분기점에서 정체 남아있습니다. 반대 강릉방향 반월터널 부근 3,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호남지선 논산 쪽으로 논산 부근 2차로 갓길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요. 추가 사고 없도록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배보이, I gotta be a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의 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

봄의 쌀은 만물을 움트게 하고 가을의 쌀은 만물을 여물게 한답니다. 한여름 더위를 뚫고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가을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있습니다. 중국의 시선 이태백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본디 값을 매겨 사는 것이 아니다. 가을이 무상으로 베푸는 청명한 하늘과 넉넉한 볕은 그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의 것이죠. 단 10분이라도 가을을 즐기는 사람이 곧 계절의 진짜 주인인 겁니다. 언제나 짧아서 더 애틋한 가을, 이번에도 성큼 가버리기 전에 더 마음껏 느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더 벌브 소네트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9월 7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가을이 슬이 맺히는 날 백로죠.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인데요. 오늘 그 이름값 제대로 했죠. 예, 정말 오늘 쾌청하고 청명한 초가을의 푸른 하늘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아, 요새 뭐 미세먼지 수치도 좋고 날도 또 선선해져서 낮에도 뭐 볕이 좀 약간 따갑긴 하지만 부드러워졌어요. 예, 진짜 확실히 여름 볕은 아닙니다.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계절이 무상으로 베푸는 바람, 볕, 하늘 마음껏 예, 이때 느끼시길 바랍니다. 5319님 주말에 운동 나갔는데 가을 하늘이 어찌나 청명하고 이쁜지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었어요. 예. 그렇죠. 예, 구름도 뭔가 이렇게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더 높게 떠 있는 것 같고. 사진 감사합니다. 아날로그님, 가을 밤하늘도 얼마나 멋스러운지 몰라요. 구름 사이로 환하게 비추는 달과 총총 떠있는 별들이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예. 바람. 밤에는 뭐, 예, 별, 달도 좋은데, 저는 일단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조혜영 씨, 오늘 아침 시원해서 전철역까지 걸어가고 퇴근 때도 걸어오니, 만보 가까이 걸어서 뿌듯합니다. 살도 빠지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요. 더 추워지시기 전에 이때를 공략하셔서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기 참 좋은 때예요. 그죠? 3689님 이제 어제 드라이브 하는데 벼가 익은 모습을 목격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예, 교회에 나갔다 오셨군요. 이상호의 드림팝 9월 7일 월요일 밤 1부 시작했습니다. 예,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0: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커피와 베이글 세트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해도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섭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Manic Street Preachers 'Autumn Song' 들었습니다. 김홍관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가을이라고 해도 뭐 이제 무색하지 않죠? 예, 가을. 아직도 독서의 계절입니까? 독서의 계절 아니지 않나요? 저 독서의 계절 싫은데. 그래도 예. 그래도 참 책 읽기에는 딱 좋은 습도와 온도이면은 분명합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의 양식까지 챙겨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책 선물을 좀 챙겨왔는데, 뭐 이미 보신 분들도 좀 계시네요. 예.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총 400팀이 넘는 밴드를 아카이빙한 책입니다. 밴드의 시대. 예. 세계 명밴드들의 역사가 빼곡하게 담긴 책인 만큼 두께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예. 무려 1206페이지. 예. 저는 만 시간에 걸쳐서 이거를 봤었거든요. 아무튼 뭐 벽돌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거의 뭐 이거 저기 잘못 떨어뜨려서 혹시라도 이렇게 예, 맞으신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아무튼, 글도 재밌고요. 사진도 굉장히 풍성하고, 예, 공연 영상,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는 QR코드까지 예, 수록이 돼 있어서 책장이 예, 술술 넘어갈 겁니다. 자, 이 책의 저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정일서 PD입니다. 예, 정일서 PD. 저기 원래 그 더 밴드라는 책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 증보판이 나오면서 밴드의 시대라는 예, 새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밴드들까지 알차게 추가가 됐어요. 신중현과 엽전들부터 실리카겔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밴드 33팀을 어렵게 또 추렸습니다. 자, 정일서 PD가 고혈을 짜내 쓴 이 역작. 예. 안 그래도 말랐는데 지금 더 말랐어요. 사람이. 네. 5권 네. 저희가 뺏어왔습니다. 자, 정원 내 거다 하시는 분들 성함과 함께 샵 1061로 사연 보내주세요. 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총 5분 예, 추첨하겠습니다. 책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두께도 두께지만 이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기에 참 멋진 책이에요. 읽지 않아도 어디 이렇게 선반 같은데 올려놓으면 오 이렇게 좀 감탄이 나올 만한 책이어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예, 그런 조짐이 보이는 분들은 안 드려요. 꼭 읽으실 분들만 뭐 그거는 저희가 예, 뭐 추첨을 하니까 뭐 예. 아무튼 예, 꼭 이 책 필요하시다는 분들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집 나간 며느리가 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전화 먹고 왔습니다. 가을 전화요. 남편과의 오랜만에 데이트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홍정화 씨, 저녁 먹고 운동 나와 들어가는 길에 신호에 걸려 무심코 서 있는 차를 보니까 운전석에 아들이 앉아 있는데 자기도 저를 봤는지 여러 번 힐끔거리다 신호 받고 가더라고요. 예상컨대 며느리와 연탄구이 먹으러 가는 듯요. 밤에 눈이 어두워도 자기 자식은 기가 막히게 보이나 봅니다. 아니 그분 아니 어머니랑 눈이 마주쳤으면 어머니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아닌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예. 섭섭해하지 않으시니까 뭐 그런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자, 스웨이드 So Young, Course So Young.

트레이드 소 영, 코어스 소 영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7일 월요일 밤 생방송입니다.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송보라 씨, 일주일간의 국내 여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왔어요. 가족을 위해 800km 운전한 저 잘했다고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 차가 아닌 차량 렌트에서 다녔는데 차량들의 매력도 알아가는데 좋았습니다. 아주 덥지도 않고 예 괜찮으셨겠네요. 느지막히 휴가를 가셨군요. 김은실 씨, 기프티콘으로 받은 케이크 쿠폰이 오늘까지라서 집하고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까지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피곤해서 버스 탈까 하다가 걸어갔는데 잘한 것 같아요. 오늘 걷기 운동은 끝. 예, 이제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요거 걸으시고 케이크는 드셨습니까? 그러면 또 걸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521님, 집에 가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 수국이 예뻐 보여서 냉큼 사서 거실에 꽂아뒀는데요. 볼 때마다 웃게 됩니다. 오늘 기분이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역시 꽃은 마음을 살살 달래주는 힘이 있나 봅니다. 커피와 베이글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but the girl missing.

하첼 레이 Don't Say Goodnight 630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7일 월요일 밤입니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855님, 우리 막내 오늘 23번째 생일입니다.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 인선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가족끼리 좀 식사를 하고 케이크도 좀 드시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인선 씨, 예,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커피와 베이글 쿠폰 예, 보내드릴게요. 3461님,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인사하는데 가방에 귀뚜라미 배지가 보이더라고요. 당신 이거 언제 샀어? 하고 신랑이 뭔데? 하고 보는데 귀뚜라미가 갑자기 살아서 온 거실을 뛰어다니는데 신랑은 제 뒤에 숨어서 저기저기 하면서 도망가기 바쁘고 결국 30분 사투 속에 제가 잡았습니다.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될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3461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산 것 같이 안 보였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귀뚜라미 배지. 저는 귀뚜라미 배지는 처음 들어봐요. 설마, 예, 그게 있다고 해도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아, 진짜 살아있는 귀뚜라미였구나. 거기 붙어서 이렇게, 예, 같이 온 거군요. 아이고, 참, 이런 일이. 아, 무서워하시는구나. 곤충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와. 야, 진짜 놀라셨겠다. 그거 만약에 이제 붙은 거 보셨으면은, 오우. 아. 6924님, 예, 지난 토요일에, 아들 같은 조카가 결혼했는데, 제가 부모보다 더 울어서 민망. 예, 태어날 때부터 4년 동안 언니랑 같이 키웠거든요. 운 거 오반가요? 아이, 절대 그렇지 않죠. 퇴근해서 오면 책 읽어달라고 아장아장 걸어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흑흑. 최승헌, 김정원, 예쁘게 잘 살아야 해. 에드시런 퍼펙트 신청해봅니다. 아이고, 진짜 실감이 안 나시겠어요. 와. 자, 이 곡은 2916님도 신청을 하셨고요. 엘리엇 제임스 웨이의 I Think They Call This Love까지 두 곡 듣죠.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각국을 대표하는 빵들이 있죠. 독일은 짭짤하고 고소한 프레첼이 유명하고요. 영국은 버터 풍미 가득한 스콘이, 벨기에는 달콤한 와플이 유명합니다. 베이글과 도넛 하면 미국이 먼저 생각나죠. 그리고 프랑스 하면 크루아상과 이것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브루노 마스의 Straight Up and Down을 잘 들어보세요. 파리에 가면 이 빵이 싸다고 말합니다. 아가쥬 파리 바게트 싸다 싸.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바게트, 2번 마카롱, 3번 샌드위치.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바게트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4: 이형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브루노 마스 Straight Up and Down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바게트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 루퍼스 레인 화이트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는데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인데요. 앞시간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서충주 부근입니다. 조금 전 중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으로 시흥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소래터널까지 짧게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 부근 3, 4차로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합니다. 반대쪽 광교터널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고요. 4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면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으로는 갓길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진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9월 12일 밤 9시 20분 KBS ETV 첫 방송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0184님이 신청하셨어요. 엔디킵 섀도우 댄싱.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5331님 조율사입니다. 피아노 대수가 많으면 두세 명이 같이 작업하기도 합니다. 같이 간 후배가 조율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피아노로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튜닝에 뭐 공구를 꽂자마자 줄이 끊어졌네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도 아직 안 줬는데 거들먹거리려고 했는데 자꾸 후배가 웃는 것 같은 건 기분이겠죠. 뭔가 좀 짜잔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줄이 뚝. 아, 웃는 거 같은 거는 기분 탓이겠죠? 예, 기분 탓이겠죠? 5331님이 너무 이렇게 좀 멋지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한 마음이 커서, 예, 그렇게 뭐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속 완벽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줘요? 예. 아니, 뭐, 선배가 항상 뭐 그렇습니까? 예, 진짜. 후배보다 못한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아니, 그리고,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예, 정말. 예. 오히려, 글쎄요, 이런 뭔가 약간, 그러니까 허점이라기보다는, 예, 좀 서툰 모습을 보여주셔서, 예,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5331님한테 커피와 베이글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09님 진행을 들으면서 피식피식 웃게 되는 시간이 행복하네요. 가끔 듣지만 잘 듣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0184님 진짜 엔디김 노래 신청하신 분 맞나요? 맞으시겠죠? 예, 앞서가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애 이름을 예, 주전자로 지은 친구가 있었죠. 아, 주가에다가 주시에다가 그 생각 나고 그 친구가 좋아하던 곡도 생각나서 보냅니다. 예, 주전자. 설마 이거 거짓말이죠? 예? 그럼 뭐야? 야, 그럼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실사박사
1: 실사박사.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갑자기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호의 드림 밤.

Lifeguard I was made for dancing 들었습니다. 아, 이름 얘기를 또 하시네요. 약간 주전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소영 씨가 아, 남편 친구는 이름이 김치국이라고 개명했대요. 아, 김치국이라 개명했대요. 아, 다른 이름으로 김치국이어서 이게 아마 부모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인물이 되거라 하시면서 이제 치국이라고 지어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면서 김치국이 되버리. 아이고 이현주 씨 주선자. 아 주선자는 많이 선자라는 이름은 뭐 그죠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좀 많이 있죠. 주후임. 주후임은 좀 이건 좀 냄새가 나는데 주후임 글쎄요. 예. 아, 예전에 그 저기 김희애 씨가 나온 드라마에서 그 저기 후남이었잖아요. 예, 그 역할이 후남. 그러니까 후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주후임은 좀. 뭔가 이렇게 입에 잘 붙진 않아요. 아, 쌍둥이 친구 이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자 후임. 요렇게. 아, 근데 박가연 씨. 아, 요거는 진짜요? 이건 은행에 갔는데 소고기 고객님도 있어서. 아니, 난 이거는 좀 아니. 에이, 설마. 소고기 고객님. 아, 번호로 부르죠? 예. 이름으로 부르잖아. 글쎄요, 고기요? 이름이 고기? 와, 아, 진짜로요? 예, 뭐 믿겠습니다. 홍정아 씨가 김치국이요? 내 국민학교 때 짝꿍 이름이 김치병. 아, 치병. 김치병. 김치병은, 예, 조금 그래도 조금 낫네. 치병이, 치병, 김치병. 예. 이혜승 씨, 중학교 딸아이, 중학생 딸아이가 운동회 때 입을 반티를 군복으로 하고 싶다면서 후보로 올리겠다고 해서 투표하면은 너밖에 안 할 거야 했는데 2위가 됐다지 뭐예요? 예. 밀리터리 유행이 다시 오나요? 와우. 예. 아, 맞아요. 예, 밀리터리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저기, 26FW, 예, 그렇게 지금 약간 돌아오는 것 같아요. 뭐 특이한 거 좋죠, 뭐, 이왕 하는 거. 5279님, 캡틴 앤 테니일, do that to me one more time.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까지 두 곡 듣죠.

예, 리오 세이어 More Than I Can Say 그리고 5279님이 신청하신 곡 전에 들었습니다. 예, Captain and Tenil Do That To Me One More Time이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이름 베테랑도 봤어요. 예, 테랑이 뭐 괜찮네. 예. 8001님은 진짜 이거 믿어야 돼요. 제 친구는 국정원이었는데 개명해서 국영수로 바꿨어. 장난치지 좀 마세요 제발. 아니 국정원에서도 안 돼? 국영수보다? 그렇지 않아요? 에? 아니 국영수보다 국정원이 더 낫죠? 아니 그니까 아니가 성이랑 이렇게 합했을 때 그 어떤 조화를 보는 거지. 아 국영수는 좀 그런데. 김윤정 씨 우체국 갔는데 직원분이 김우정이었어요. 아 이거 아주 그냥 직업을 잘 선택하셨네. 아 그리고 8880님 예, 군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 번호 180번이 제정신이었네요. 아, 제시가 있으니까요, 제시. 어, 근데, 그렇죠. 정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아, 진짜 제정신은 뭐야, 이게 진짜. 아니, 부모님은. 아, 진짜. 아. 강원도 인제 친구였다고 78년생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가영 씨는 제 친구 중에는 도토리라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그 그냥 순 한글 우리말하고 약간 영어 이름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이름들을 좀 많이 그 쓰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토리 예쁘다. 토리 괜찮네요. 그리고 안정욱 씨는 뭐 2000근 형님이 만근 뭐 2000근 2만근 뭐 예, 뭐 그 충분히 가능하네요. 예. 자, 이러다 저기 다른 사연을 못 소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보내세요. 이제 소개 안 해드릴 거야. 자 산타나의 유로파 듣죠.

Curtailing and We Will Fly 들었습니다. 아, 6006님 오늘 배추 모종이랑 무씨앗을 뿌리고 왔어요. 잘 자라서 올겨울 김장하는 날 배추에 양념 쓱쓱 버무린 갓 담근 김치에 수육 한 점 올려 먹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나대기 시작합니다. 오, 지금부터 심장이 나대시면 큰일 나겠는데요, 진짜. 나중에 김치 먹으시고 그러면. 근데 반면에 정도영 씨는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생신이라서 다 같이 모여서 보쌈 배달 시켜 먹기로 했네요. 전 물에 빠진 고기는 정말 안 좋아하는데 막국수 맛있게 먹으려고요. 예. 이분은 지금 보쌈 때문에 지금 심장이 나대기 시작. 그거 볼까봐.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아니, 그러면은, 보쌈, 삼겹살이라도, 예, 좀 구워 드실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같이 먹으면 안 되나? 같이 드시면 안 되나요? 안타깝습니다. 아, 참. 예. 김주현 씨가 가을이 훅 온 것 같네요. 예, 가을 같은 늦여름밤에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엘라 피처월드의 미스티 신청하셨고요. 빌리 할러데이의 곡까지 듣죠. I'm a fool to want you.

김주현 씨가 신청하신 엘라 피처월드, 미스티, 그리고 빌리 할로데이, 아마 Fool to Want You 들었습니다. 2659님, 오늘은 저희 엄마 최영자 여사님의 87번째 생신입니다. 극악무도한 암과 싸우고 계시지만 항상 밝은 에너지로 저희에게 긍정의 힘을 보여주시는 훌륭한 분이세요. 지난 주말에 가족 모두 모여 생파하시고 오늘은 이모와 외숙모랑 생파하셨네요. 피곤하실 텐데 본인 생일이라 아이처럼 들떠서 상기된 채 계속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귀여운 최 여사님 생신 축하드리고 저희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다. 아유, 그러시군요. 예. 긍정의 힘으로 빨리, 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와 베이글 쿠폰 보내드릴게요. 마크 아몬드, Just a Friend.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0: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패드.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4: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고 크리스 리의 Love Strange Ways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러.

0: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면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담아 지은 절기의 이름이 바로 백로예요. 흰 이슬이라는 뜻의 백로는 여름의 기운이 물러가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인데요. 옛사람들은 이런 계절의 경계에선 일을 크게 벌이기보다 지금 가진 걸 챙기고 정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음도 괜히 건드리지 않고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살피곤 했다죠.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계절은 때를 다 알고 있어요. 유난했던 여름을 지나 드디어 시작된 이 가을,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가게 될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윤종신의 그늘로 9월 7일 월요일 유시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시원입니다. 백로. 새 이름 같기도 하지만 이게 하얀 이슬이라는 뜻이었군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시원해졌습니다. 아침, 저녁, 확실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천유진님, 매미 우는 소리가 나서 창문에 매미 붙은 줄 알고 놀래서 창문 봤어요. 밤 그대를 잘 경청하고 계시는군요. 5632님, 백로. 절기 이름 중에 가장 시적이에요. 그쵸, 참 이쁘죠. 우리 조상들은 어쩜 이렇게 좀 낭만적인 이름들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현주님, 맞아요. 오늘 백로더라고요. 고구마도 캐고 땅콩도 슬슬 캘 준비하겠죠? 그러게요. 진짜 농작물도 이제 슬슬 가을이 되면서 무르익어 가겠네요. 벼도 알알이 여물고 있고요. 벼가 이렇게 여물면서 벼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골 갈 때 얼마 전에 제가 구수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알알이 여물면서 그 벼만의 냄새가 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1634님, 가을 기다렸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포도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달려온 결과물에 긴장이 맴돕니다. 포도 막 나고 있는데요. 올해 농사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정성 들인 만큼 또 다디단 포도가 열리겠죠.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좀 버라이어티한 간식 선물 준비했습니다. 빰빠라밤. 커피와 버터 소금빵 세트에 달달한 마카롱까지 디저트 아주 빵빵하게 보내드릴게요. 또 밤그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9월 추석 특집 게시판 열려있어요. 소개된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마트 상품권, 영화 관람권 등등 선물도 푸짐하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찾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가래진 기억에 박지윤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선물로 커피랑 버터 소금빵 세트에 달달한 마카롱까지 끼워드리고 있습니다. 노혜림님, 오늘 생일인데 하루가 정신없이 가네요. 낮에 일하고 퇴근 후에 대학원 수업 듣고 이제 집에 갑니다. 무슨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는지 초등학교 3남매가 엄마 어디냐고 계속 연락이 오네요. 살짝 기대하며 집으로 가요. 아이고, 우리 3남매 다 초등학생이에요. 어떤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아주 기발하고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이벤트와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기대됩니다. 저도 축하해요. 5540님, 저 별 보고 왔어요. 방금 아이들과 천문대에 다녀왔거든요. 견우와 직녀별도 보고 전갈 자리에 붉은 심장 같은 별도 보고 왔어요. 우주는 신기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한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반짝반짝 일렁이네요. 와, 천문대 사진 보내주셨는데 엄청 큰 천체 망원경이 있고요. 위에 하늘이 뽕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돔 모양으로 이렇게 하늘이 되어 있습니다. 멋지네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좀 공공천문대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면요. 아무튼 아이들도 너무 흥미로워하고요. 또 요즘 워낙 하늘이 막잖아요. 공기가 막다 보니까 별도 잘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사설천문대 간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진짜 놀라웠습니다. 제가 달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달이 멀리서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정말 대빵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 절구 방아 찧는 토끼와 그 마을이 다 보입니다. 그 토끼가 사는 마을과 모든 그 디테일한 지리가 다 보이는데 진짜 신기했습니다. 저 토성도 봤습니다. 토성의 그 허리띠도 봤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5319님, 오늘부터 고3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인데요. 일란성 쌍둥이 아이들이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딸은 상향지원, 안정권, 하향지원 세 파트로 나눠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들은 선생님이 가라는 데 가면 돼. 엄마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잖아. 하네요. 아들아, 그래도 네 인생이 달린 건데 고민이라도 좀 진지하게 해봐야 하지 않겠니? 아들과 딸이 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게 개인 성격이라 딸이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꼼꼼한 경우도 있고 참 재밌죠. 근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다 제가 할 길을 잘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6578님, 요즘 가슴이 답답해서 낮에 남한산성 올라갔다 왔네요.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더라고요. 산책 좀 했다고 확실히 기분이 나아지네요. 가을을 품고 왔으니 내일부턴 좀 웃어보고 싶습니다. 아, 남한산성 참 좋죠. 남한산성이 그렇게 또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 정말 어디 여행 간 느낌도 들고 풍광도 아름답고 무엇보다 그 주변에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도 행복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허승희님 신청곡이에요.

별 보러 가자 적재의 노래 554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이건 분명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사람 기분이 글 몇 줄에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걸 오랜만에 또 한 번 느꼈다. 며칠 전 주문에 성공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만 해도 세상이 내 것처럼 행복했는데 오늘 받은 날벼락 같은 문자 한 통에 완전히 무너져내리고 만 거다. 갑자기 환불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품절이라고 공지하면 다야? 아,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갖고 싶어 찜해둔 것들 중에 할인 금액을 비교 또 비교하며 싼 값에 잘 샀다 좋아했는데 물량 부족으로 주문이 취소되면서 한순간 없던 일이 돼버린 거다. 다른 데서 다시 사고 싶어도 이 값 주고는 절대 못 사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혼자 속으로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다. 요즘 내 일상은 매일이 이런 식이다. 크게 애군이라도 꼈는지 하는 일마다 자꾸 딴지가 걸린단 말이지. 며칠 전에도 그랬다. 큰맘 먹고 주문한 세탁기에 밀린 빨랫감을 몰아넣곤 작동 버튼을 꾹 눌렀는데 물이 시원하게 콸콸 흐르는 소리가 나더니 세탁실이 물바다가 됐다. 호스 연결이 잘못되기라도 했는지 작동을 멈추고도 물이 용솟음 쳤다. 급하게 사람 불러 수습하고 엉망이 된 세탁실을 정리한 지 딱 하루 만에 멀쩡히 잘 돌아가던 냉장고가 고장이 나질 않나.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 가방 챙겨들고 급하게 외근을 가던 길에 하필 가방이 문고리에 걸려 물건을 다 쏟은 적도 있다. 사람이 운이 없으면 별일이 다 생기는 게 산 지 얼마 안 된 태블릿 PC가 모서리부터 바닥에 닿는 바람에 액정에 제대로 금이 갔달까? 일 마치고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물었다가 내일의 나에게 너무 미안해졌다. 왜 돈이 모이진 않고 자꾸 나갈 일만 꼬박꼬박 생기는지. 이러니까 내가 세상을 예쁘게만 볼 수 없지 않나 싶다. 복사기요? 제가 아까 쓰긴 했는데 그땐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왜요? 고장났어요? 저 아니에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심란한 요즘인데 회사도 조용할 날이 없고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내 탓이 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무슨 일 생겼다 하면 나부터 불러대는 게 그런 시기인가 싶기도 하고 혼자 아니라고 떠들어봐야 누구 하나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없는 거 보면 이게 내 팔자인가 싶네.

0: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이게 무슨 일이야. B1A4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임혜정님께서 제 사연인 줄 알았네요. 저번 주에 집 싱크대 배수관에 문제 있어서 주방이 물바다 됐었어요. 오늘은 회사 정수기 필터 교체하다가 탕비실이 물바다가 됐어요. 네, 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한꺼번에 일이 닥칩니다.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콩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나 진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 인생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꼭 있죠. 그럴 때는 꼭 일이 하나만 생기진 않거든요. 오늘 사연 보내신 밤그대 가족도 주문 취소, 세탁실 물바다, 냉장고 고장, 회사에선 억울한 일이 빵빵 터지고, 이 모든 게 연달아 일어난 거잖아요. 사주팔자 뭐 이런 거랑 무조건 연결하시지 말고요. 그냥 지금이 잠깐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요, 나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밤그대 들으면서 아, 나도 그런 적 있지 생각한 분들 많이 계시죠.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싶었던 순간들. 이거 실화야? 싶었던 순간들. 오늘 같이 얘기해 볼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커피와 버터 소금빵 세트, 달달한 마카롱까지 보내드릴게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3608님 신청곡이에요.

0: 우주를 건너 백예린의 노래 3041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아 정말 나에게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거 실화야? 어떡해? 나에게만?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모아서 들어보면 나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안이 좀 되죠. 김은미님, 저는 꼭 소개팅이 잡혀서 급 다이어트 계획하면 한우 회식이 잡혀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깨작거려야 하는 기분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공통적인 거라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꼭 내가 소개팅이든 뭐 바디 프로필을 찍든 아니면 무슨 중요한 행사에 이제 뭐 결혼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리 들어가면 바로 회식합니다. 그것도 살찌는 음식들. 진짜 이상하죠. 전진아님, 지각할 것 같아서 급하게 나가려는데 하필 휴대폰이 안 보여서 한참 찾고 겨우 나왔더니 지하철은 눈앞에서 출발. 고민 끝에 택시까지 탔는데 길은 또 꽉 막히고 그날 진짜 세상이 저를 지각시키기로 작정한 줄 알았어요. 지각할 때는요. 하늘이 높고 땅이 도와야 됩니다. 보통 지각 말고 왕지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예,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두 나를 도와줘야 가능한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제일 안타까운 게 버스나 지하철이 너무 느릴 것 같아서 택시를 갈아탔는데 더 막혀서 더 늦어버릴 때.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더 늦고 아 그냥 지하철 탈걸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예측이 가능한가요? 김경숙님, 저는 날씨랑 늘 엇갈려요. 비 온다고 해서 우산 챙겨가면 하루 종일 멀쩡하고요. 아 오늘 설마 오겠어 하고 그냥 나간 날엔 어김없이 비가 옵니다. 날씨가 저 우산 챙기나 안 챙기나 보나 봐요. 이건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약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요.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비가 와요. 그리고 진짜 올 것 같은데 안 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요. 초경량 우산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벼운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무겁고 엄청 작은 거. 요 갖고 다니면 그래도 좀 손해보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1610님, 이거 공감하는 분들 많을걸요? 꼭 가고 싶은 맛집이 있어서 날 잡고 가면? 그날이 정기 휴무거나 임시 휴무. 지금 생각해도 좌절스러워요. 예, 저도 손 한번 들어봅니다. 진짜 그래요. 저 어저께 그랬어요. 어저께. 예, 진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집인데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진짜 속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보고 가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냥 임시 휴무를 정말 하시는 거죠. 6610님, 컵라면 먹으려고 물 끓여서 붓고 나무젓가락을 뜯는데 뜯는 것마다 불량일 때 진짜 그럴 땐 어쩌라고 외치게 돼요. 나무젓가락이 딱 반으로 뜯어져야 되는데 끝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더 뜯어질 때도 많고 뭔가 좀 되게 이상하게 뜯어질 때도 있고 그럼 기분이 좀 안 좋고요. 먹을 때도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름의 끝자락 김동률의 노래 이혜연님이 청해주셨어요.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싶은 소소한 이야기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7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정키 피처링 김나영의 홀로. 정키는 음악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예요. 본인이 쓴 곡에 객원 보컬의 도움을 받아 앨범을 내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골라온 홀로는 2012년에 발매한 곡으로 김나영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린 데뷔곡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나와 멀어져만 가는 너를 바라봐.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7일 월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굿 윌 헌팅. 천재적인 수학 재능을 지녔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청년 윌 헌팅이 심리학자 휴온을 만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 하지만 그 시간 덕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언니 혜연이 살해된 뒤로 그 충격과 상실 속에 살아가던 동생 다원이 사건의 용의자를 쫓으며 복수와 애도를 지나 남겨진 삶의 무게와 마주하는 권여선의 장편소설 레몬 중 한 구절입니다. 나는 궁금하다. 우리 삶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지어내려 해도 없는 건 없는 걸까? 그저 한만 남기는 세상인가? 혹시라도 살아있다는 것, 희열과 공포가 교차하고 평온과 위험이 뒤섞이는 생명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찐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정키 그리고 김나영이 함께한 홀로 이 아이의 한숨 정인의 장마였고요. 대사에 찐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구디런팅 OST 중에 엘리엇 스미스의 Between the Bars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였어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슬픈 아픔 넬의 마음을 잃다 정준일의 안아줘 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스탁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렌드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에요. 요즘 Z세대 10명 중 9명은 친구 만날 때 쓰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교통비 쓰고 야 얼굴 한번 보자. 이것도 이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하는 방법도 달라졌대요. 옷 안 사고, 택시 안 타고, 커피 끊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젠 친구도 덜 만난다는 건데요. 에이, 그래도 우리 친구는 줄이지 말고 비용을 줄입시다. 비싼 데 가지 말고 김밥 먹자. 커피는 됐고 날도 좋은데 그냥 산책하자. 친한 새일수록 이런 말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는 저 콩디가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들어도 공짜, 혼자 들어도 공짜. 돈 나갈 일 많은 9월, 오늘도 음악 팍팍, 커피 쿠폰도 팍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이지영 씨의 노래였습니다. 산책 듣고 왔어요. 산책하기에 정말 너무 좋은 날씨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절기상 백로래요. 아침 저녁 공기는 슬슬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우, 바람이 좀 차다라고 느껴졌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 아주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요럴 때 여러분들 유독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프렌드 또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에요. 친구 관계에서 물가가 오르듯이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는 건데요. 아,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꼭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짜리 만남을 할까 보다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낼까 생각해보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호기심 여잔가 봐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 메뉴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슬펐어요? 아니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궁금합니다. 컨디션은 또 어때요? 100% 중에 70? 80? 제로야? 뭐든 좋습니다. 콩디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문자로 여러분들 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폭탄 사랑합니다. 여의도에 문자 폭탄을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까만 여자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라디오 부스 또 스튜디오 밖의 분위기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되나?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볼륨을 높여야 할 때 우리 볼륨 PD님이랑 우리 엔지니어님 너무나 건강하게 아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그대로세요. 이렇게 밖에 앉아 계시니까 저 지금 연장선에 볼륨을 높여요. 연장선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깜깜한 밤이어야 되는데 낮이라는 거? 요게 조금 큰 차이라면 큰 차이일 수 있고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이번에 라라랜드 1865님 콩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반려견이랑 산책하러 나왔어요. 어우, 우리 아가도 참 좋아하겠네요. 바람도 솔솔 따뜻하면서도 바람 때문에 시원하고 산책하기 정말 딱입니다. 0627님 파란 하늘 보니 가을이 확 느껴집니다. 월요병 날리게 커피 꼭 먹고 파요. 나보고 달래는 거지? 0627님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반갑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고 내 마음은 우울해. 왜 우울해? 우리 5584님 누가 그랬죠? 우울했죠. 5584님 파이팅입니다. 우울해하지 마요. 그리고 우울한 일 누구에게나 있죠. 누가 먼저 털어내느냐. 이게 가장 하루를 정말 빛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호길 님도 찾아오셨습니다. 해피해피 라라랜드. 라라랜드 들으면 해피해요. 김호길님 문자 감사합니다. 구혜원님 월요일에 출석해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혜원님. 이정숙님 콩디언니 반가워요. 우리 정숙님 반가워요. 그리고 홍정아님 이쁜 콩디 날이 날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대형마트가 없어지다 보니 장을 보러 수원까지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커피는 못 끊어 하시면서 홍정아님 보내셨습니다. 커피 좋아하셔. 그리고 김장세님 콩디에 출석합니다. 최은지님 콩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최은지님 이제 정말 가을가을합니다. 김명화님은 오늘은 처음부터 함께 할게요. 처음부터 2시간 저랑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명화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특씨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닉네임이 이특사랑해입니다.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오수미님, 뽀언니 언니가 주신 커피 쿠폰 문자로 왔습니다. 받으셨어요. 이번 주에 남편이랑 코너 가는데 가면서 먹을 거예요. 고마워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커피 받았다고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수지님, 저도 학창시절 듣던 언니 방송 그때 제 나이의 딸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저는 100% 궁금합니다. 저도 못했던 걸 딸은 라방도 출연하고 뽀니 언니는 늘 만나는 동네 언니같이 친근합니다. 정수진님 보내셨어요. 친근해. 동네 언니 같아. 5715님. 근데 저는 좀 동네 언니 같은 느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되게 까칠하고 막 깍쟁이 같고 못됐을 것 같고 그리고 말 걸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쉥 하고 갈 것 같고 이렇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따뜻한 여자인데 보여지는 외모나 뭐 말투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생각을 하시는 걸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네 언니 같다 친근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버터 같은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715님 콩디 문자 폭발 날려요. 아 폭탄도 아니고 폭발. 저 문자 폭탄 폭발 다 좋아합니다. 이름은 무시무시한데 말은 무시무시한데 내용은 너무 행복하잖아. 날씨도 좋고 사무실에만 앉아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날입니다. 자꾸 몸은 밖으로 나가자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설레는 하루입니다. 콩디 음악으로 달라주세요. 오늘 좋은 음악들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희님, 콩디 저는 그래서 요즘 커피를 싸들고 댕겨요. 싸들고 댕겨. 부모님하고 여행 갈 때도 뜨거운 물 챙겨서 커피 믹스 타먹어요. 알뜰하십니다. 전 영심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오늘은 큰딸 유진이 24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우리 유진님 24번째 생일. 저 이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유진님 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화금님, 까만 콩디 라라랜드와 산책하며 일하니 능률이 2배, 100배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콩디 만나기 전에는 꾸벅꾸벅 책상과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라라랜드 콩디 있으니 걱정 없어요. 콩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저 이번이 너무 감사하죠. 3933님 찾아오셨습니다. 콩디 누나는 늘 항상 휴식 같은 친구입니다. 이것도 버터 같은 문자 보내주셨네. 사랑합니다. 콩디 누나 하셨습니다. 나 사랑해? 그리고 4777님 어제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서 라라랜드 홍보하고 왔습니다. 아, 이분 굉장히 역량가 있으신데? 언니의 라디오 복귀 소식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저 잘한 거 맞죠? 제 주위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 주위의 지인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4777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꼬셔주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4777님에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양우성님, 어 눈썰미 좋으시다. 눈이 모발 염색하셨나요? 왠지 이전과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어 머리가 난리가 나갖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또 초콜릿 색깔? 완전히 짙은 초콜릿 색깔 하고 싶어서 그걸로 바꿨습니다. 좀 애가 좀 얌전해진 것 같죠? 9772님, 제 컨디션은 50%입니다. 50%밖에 안 돼? 그래도 보니 언니 방송 청취하면 아 100%가 될 것 같아. 9772님 100% 충전될 수 있게 제가 좀 힘을 좀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김순옥님 오늘 점심 스시 저녁은 청국장찌개. 오 일식하고 한식하고 좋네요. 5715님도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읽었던 문자네. 그리고 최영희님 우리 딸 생일입니다. 이나리입니다. 오늘 이나리님도 오늘 태어났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4504님 콩디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파란 하늘 보며 밭에서 칼국수 먹고 있습니다. 아 만나겠다. 양념장 딱 넣어서 아 그냥 호로록 막 호박도 막 썰어서 넣으셨어요. 맛있겠다. 감자도 있고 콩디를 사랑하는 애청자 하시면서 4504님 보내주셨습니다. 칼국수 든든하게 하시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1016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 이분이 곳곳에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고 서로 교감을 하도록 저 이분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경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안녕, 나의 사랑.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죠. 라라벨 오늘 주제는 최근에 쓴 가장 아까운 돈. 돈을 팍 쓰고 기분이 팍 좋아지는 경우 많지만 카드 긁는 그 순간부터 아 이건 아니었는데 아 이건 아니었어 이건 오바야 싶은 그런 경우도 있죠. 라라 가족들은 어떤 지출이 제일 아까우세요? 요거 오늘 테마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쓴 가장 아까운 돈이 되겠습니다. 여행 가서 분위기 취해서 기념품 막 샀어요. 어 이거 이쁘다. 나 여기다 놓으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막 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 이걸 내가 왜 샀지? 하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유비 싼데 없을까 하고 막 찾아다녀요. 계속 도는 동안 기름만 더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들죠. 아 왜 돌았지? 진작 넣을 걸. 진짜 밥 줄 걸.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헬스장 세 달 무슨 파격 할인가 한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3개월 끊고 몇 번 갔지? 이런 경우 있으시죠. 생각할수록 배 아픈 돈. 라라 가족들의 억울한 지출 내역 여러분들이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최근에 쓴 가장 아까운 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라라벨 햄버거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모랜드의 어? 여기는 모모랜드네? 라라랜드가 아니고 뿜뿜 준비했습니다.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모모랜드의 뿜뿜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라라밸런스 타임 라라벨 시간입니다. 최근에 쓴 돈 중에 가장 아까웠던 돈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철님, 뭐 하셔요? 나요? 나요? 사진 찍고 우리 작가분이 사진 찍어달라서 사진 찍고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 보고 있는데요. 왜요? 이종철님. 아, 신상우님. 셀카 타임인가요? 아, 저희 라라랜드 그 SNS에다 올리려고 좀 찍고 있었습니다. 김경미님. 속도 위반 과태료. 아, 맞아. 나도 며칠 전에 날라왔더라고. 아, 운전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찍히는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 아, 근데 장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위반. 나긴 나더라고. 아, 근데 진짜 아까워, 과태료. 오늘 바로 우편함이 기분 나쁜 것이 있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하고 빡빡 찢어버렸습니다. 6만 원? 오, 꽤나 가격이 나가네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뭘 위반하셨을까? 조아라님, 립스틱이 예뻐서 큰맘 먹고 샀는데 나랑 너무 안 어울려요. 왜 그 색깔을 초이스하셨어? 입술만 둥둥 떠 있습니다. 명품은 나에게는 안 맞나 봐요. 아, 명품이라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립스틱이 피부 색깔이랑 입술 색깔이랑 정말 잘 맞아야 둥둥 안 뜨거든요. 이게 립스틱 고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색깔 이쁜데? 나도 골라볼까? 이쁘겠어? 하고 덥석 사기에는 피부색, 입술 색깔 이런 것도 다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죠. 이 붉은 계열 입술 그리고 얼굴이 까만 피부일 경우에는 핑크보다는 오렌지 계열이 확실히 잘 맞는 것 같고 뭐 피부가 하얗고 뭐 이런 분들은 뭐 누드톤도 잘 어울리고 레드도 잘 어울리고 핑크도 잘 어울리고 오렌지도 잘 어울리고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잖아요. 루즈 립스틱 누드톤으로 하면 그것도 분위기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816님 기프티콘 사놓고 까먹어서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샀는데 날려버렸어. 이럴 때 아깝죠. 누군가 커피 선물을 줬는데 기한이 끝났어. 이럴 때. 요거 좀 아까워요. 사놓은 게 많아. 기한들 잊지 않게 적어놔야겠습니다. 7816님 보내주셨고. 사과 당근 주스를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해서 착즙기에 꽂혀서 32만 5천 원 주고 쿨하게 일시불로 샀습니다. 두 번 해먹었나? 귀찮아서 한쪽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남편한테는 비밀 하시면서 신혜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이요. 나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요? 다 그렇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속도위반 신호위반 했다고 나도 모를 때 와요. 그치요? 좀 황당하면서도 아깝기도 하고 속 터지고. 3746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윤건의 가을에 만나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라라베 여러분들 사연 보겠습니다.

1552님 문자 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도어락 비번 깜빡해서 도어락 교체 비용 들어갈 때입니다. 아 진짜 안 나갈 돈이 나갔네요. 그리고 박유경님 집 근처에 오픈한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액권을 끊었는데 문 닫았네요. 어머 원장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 고객이 찾고 계십니다. 박유경님. 와 이러면 이거 미리 문자 같은 거 보내주시지 않나요? 그리고 선상수님 최저가 검색 후 주유하러 갔다가 바로 붙어있는 옆 주유소에서 주유. 그러니까 최저가 검색 후 주유하러 갔는데 그 주유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왜 글로 가셨지? 검색하셨는데 우리 선상수님 다음부터는 착각한 거죠. 그죠? 다음부터는 일단 노력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근데 사람이 참 실수하려고 하면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콩디 제가 최근에 쓴 아까운 돈 말이죠. 네. 2324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막내딸 항원비요. 도무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시면서 2324님 또 막내 학원비를 또 냈는데 그쵸? 그 돈을 썼는데 시원하게 썼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우신 거야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마음으로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유소희님 실내 자전거요. 운동을 해보겠다고 그것도 손잡이 없는 걸로 샀더만 의자에 앉으면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들이 옷걸이 좋은 거 샀다 그러면서 놀립니다. 괜히 샀나 봐요. 흐흑흐.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유소희님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 자전거 운동한다고 자전거 하나씩은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으니까. 하, 근데 이 자전거가 진짜 혼자서 운동하기 정말 재미없고 심심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기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다른 운동은 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재미없어서 올라갔다가 한번 하고 한 3개월에 한 번? 이거는 좀 올라타는 것 같아요. 6167님 새로 산 렌즈 다음날 잃어버렸을 때요. 렌즈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또 맞추고 이런 분들 많고. 5844님 오늘 카페 1층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7잔 들고 가다가 2층 계단에 걸려 넘어져서 다 쏟았습니다. 아, 안 다쳤어요?

아픔보다는 아까운 커피값 점점점 하셨는데 저는 이 커피값보다 어디 안 다치셨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일곱 잔 들고 가다가 막 들고 가다가 마음도 급하고 이 시야를 가리셨나 보네요.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돈은 둘째 치고 2069님 중2 아들 수학 과외비요. 시험 기간인데 배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누워 있는 거 보니 아 속 좀 터지겠다. 내가 또 헛기대를 했구나 싶네요. 그 돈으로 소고기나 사 먹을 걸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이브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 타나방.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최근에 쓴 돈 가운데 가장 아까웠던 돈, 오늘 라라벨 테마로 만나봤습니다. 인형 뽑기 하러 가서 한 번만 더 하자. 아, 아까워. 한 번만 더 하다가 몇만 원 썼어요. 우리 박지은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 땄다고 박지은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용실 확 끊어놨는데 문 닫고 어디로 가신 분, 우리 오혜선님. 그 미용실 사기 아닌가요? 하시면서. 참, 미리미리 안내 메시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지, 그지. 기가 막히고, 꾸가 막힌다. 그죠?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5561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14개월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했습니다. 아기 데리러 가는 길에 문자를 보냅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 오늘 최근에 쓴 돈 가운데 가장 아까웠던 돈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속도 위반 과태료 가장 아깝다고 과태료 끊으신 분 김경민님, 그리고 신호 위반 범칙금 3746님, 아들 과외비 내줬는데 그게 너무 아깝다고, 배 아프다고 학원 안 가고 누워있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고 2069님 문자 주셨죠. 이분하고요. 5844님 카페 1층에서 7잔인가 들고 올라가시다가 다치셨다는, 커피값 때문에 너무 아깝다고 하신 분. 그리고 2324님, 조아라님, 이분은 립스틱이 둥둥 뜬다고 하셨던 분이고요. 박유경님은 아까 그 미용실 원장님, 도망가신 원장님. 그리고 신혜진님, 착즙기 비싸게 샀습니다. 32만 5천 원 주고. 근데 옆에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요분들에게 오늘 햄버거 쿠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돈 쓰고 가장 아깝고 후회되고 속쓰려서 그런 분들이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제가 햄버거 쿠폰 받으실 분들 많이 뽑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씨의 그랬나봐 준비했습니다. 공대에 엎드려 잤더니 베개니 자국이 안 없어져서 오전 내내 힘들었습니다. 얼굴에요? 아, 그거 빨리 안 없어지나요? 60대에는 다 그런가 봐요. 피부가 노화된 거 맞죠? 슬픈 현실입니다. 괄사로 마사지하고 풀었습니다. 6709님 보내주셨어요. 주 1회 이 시간에 퇴근합니다. 중학생 시절 여름의 기억이 어렴풋이 다가옵니다. 이보님 목소리를 들으면 말이죠. 7892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씨의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조성모 씨의 후회 듣고 왔습니다. 제가 1부에 여러분들 사연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다가 노래가 전주만 들으셨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분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차님이에요. 차님. 차 CHA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노래가 나오다가 마네요. 이건 뭐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딱 페이드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형중 씨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기사님한테 내적 친밀감 생겨서 같이 가야지 할 뻔했어요 하시면서 김주연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콩디님의 통통 튀는 목소리 다시 듣게 되어 반가움이 두 배입니다. 이번 주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큰애는 알아서 척척 해나가는데 둘째 이놈이 기집애가 아주 속을 썩여요. 속을 썩여.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속으로 수십 번 외칩니다. 내년에 딸내미 어느 곳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응원합니다. 콩디님도 우리 딸에게 응원을 좀 해주세요. 암요. 응원해드려야죠. 지금은 어머님 속을 정말 그냥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이쁜 딸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여주겠죠. 그렇게 믿자고요. 7952님 그리고 올리비아 월세님 콩디 라디오는 가성비 100? 콩디 라디오 들으면 스트레스 풀립니다. 술 안 마셔도 되고요 하시면서 올리비아 월세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아님 내일이 생일인데 오늘부터 축하해주는 분들이 있으셔요. 언니 저 나름 잘 살아온 거죠? 잘 살아오셨네. 저를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히 귀하게 소중히 여기려고요. 콩디 언니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 저 이분도 껴주셔서 감사해요. 최영도님 누나 운수업 일이 안 돼서 마등산 경기 오산에 있다고 하셨어요. 마등산. 정산에서 콩으로 보냅니다. 왜 저만 일이 안 되는지. 다들 힘들어해요. 우리 최영도님만 그런 거 아니고. 속상하지만 하늘에 계시라고 생각하며 수양 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도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속은 타시겠지만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미경님 콩디 바뀐 헤어스타일 너무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은경님 변함없는 뽀나니가 나는 제일 좋아요 하시면서 우리 은경님도 찾아와셨고 그리고 원미희님 저는 친정아빠 엄마와 함께 전에 먹던 그 보리밥 집에 가서 보리밥 무채 열무김치 넣고 싹싹 비벼서 순두부 맛있겠다. 강된장 콩비지 청국장 콩에서 영양가 듬뿍듬뿍 먹고 와서요 엄청 지금 배가 부르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원미희님 부모님하고 함께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또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자키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노래가요.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 완성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 끝났으면 다시 출발하자로 정했습니다. 끝났으면 다시 출발. 어때요? 테마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이별도 좋고요. 퇴사도 좋고요. 또 살면서 실패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실패 뭐가 됐든 뭔가 하나 털어내고 새 판을 짜는 기분으로 가는 노래 두 곡을 제가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오늘 왠지 선선한 가을 기분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건 리셋하고 다시 출발. 어때요? 뒤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출발. 뭐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헤어진 거. 또 앞만 보고 달려가야죠. 라라 가족들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오늘 데리고 온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페데르 엘리어스의 Row Your Boat 준비했습니다. 네 배를 저어서 멀리 가려무나. 잘 가. 멀리 안 나간다. 뭐 이런 느낌? You got me caught in your ocean. I'm trying hard not to drown. 상대에게 끌리기는 했지만요. 계속 상처받고 조정당하는 그런 관계에서 마침내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I like that.
1: Fede를 이어서 Row Your Boat 이어지는 곡입니다. 인디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슈퍼하이 그리고 니카가 함께 합니다. Following the Sun. You just gotta open a door. It's cold. 코로나19 때 만들어진 곡이라는데요. 가사 첫머리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굳이 알고 싶지 않고 나는 떠나는 중이고 가야 할 곳들이 있다. 뒤돌아보지 않고 태양을 따라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 에너지

잘 들으셨어요? 김혜진님 지금 방금 나왔던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고 색다른 노래 너무 좋아요 1596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내가 데리고 온 곡이 그래도 좋으셨다니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노래 좋습니다.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 다요 하시면서 정혜선님 요즘 신랑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뭐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힘내. 우리 신랑이 힘들지 않게 꼭 좀 소개해 주세요 하시면서 김은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신랑님 화이팅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대광 씨가 노래합니다.

0076님 홍대광 가수 좋아하는데 오늘 잘 됐으면 좋겠다를 계속 흥얼거렸는데 라라랜드에서 나오니 더 반갑네요. 흥얼거렸는데 노래가 나왔죠.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강혜영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으셨나봐요. 그리고 박민희님 새로운 시작 하면은 서지원 씨죠. 정재임님 또 다른 시작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날씨에 듣기 좋은 멜로디 여름 가고 가을 시작이라 하셨고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윤인숙님 올해 안에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자신감도 뚝뚝 떨어져서 힘들거든요. 취업도 되고 자신감도 업되고 싶어요 하시면서 4378님 보내주셨습니다. 어깨에 힘 빠지신 모든 분들 어깨에 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서지원 씨가 노래합니다. 또 다른 시작.

김은실님,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대요. 신나게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씩 다시 나가야죠. 신나게 파이팅입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은 끝났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출발하자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 이본이 들고 온 곡은 첫 번째 이 페데르 엘리어스의 Row Your Boat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하이 그리고 니카가 함께한 인디팝이었습니다. Following the Sun 그리고 홍대광 씨의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또 이어달리기 해주셨고 서지원 씨의 또 다른 시작 그리고 지금 방금 들으셨죠. 느키즈 언더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요 노래로 이어달리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시작해 이창권 씨 노래 추천합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서 나왔었죠 하시면서 5484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창권 씨의 다시 시작해. 그리고 김경민님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신청합니다. 한상윤님 자우림의 하하송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공감하면서 신청을 해봅니다. 신은주님은 치얼업 트와이스의 노래 신청하셨고 박성은님은 황규영씨 아 나는 문제없어 이 노래가 딱 떠올랐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기분 좋은 행운을 빌어주기 김예진님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김은희님 샵에 잘 됐어.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잘 됐다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5667님은 링킨파크의 In the End 끝에서 다시 시작. 그리운 보컬의 보이스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도 멋지죠. 한상윤님은 YB 흰수염 고래 힘들고 지칠 때 위로송으로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상철님은요 밥만 잘 먹더라 옴무의 노래 신청하셨고 대화님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토닥토닥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위로해주는 것 같은 노래라 하셨습니다. 박계영님 나를 버리고 간 사람 있고요 더 잘 돼서 복수하고 싶어요 크 하시면서 실로그린의 Forget You 생각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어렸을 때 숙제 안 하면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정현의 반 신청합니다. 9750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창권 씨의 목소리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연애할 때 아내는 공주병이었다.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다. 순정만화 주인공처럼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데 그 얼굴로 팔짱을 딱 끼고 하는 말이, 오빠 나는 있잖아 사랑을 많이 받아야 예뻐지는 사람이야.
1: 헉, 지금도 너무 예쁜데?
0: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래야 더 예뻐지지.
1: 아, 그런 시스템이야?
0: 응, 무한 충전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데 방법이 있나? 충전해드려야지. 나는 열심히 그녀를 모시며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써다 바쳤다. 그리고 그녀의 답장엔 늘 마지막에 한마디가 붙어있었다. 다시처럼 나만 바라봐줘. 안소니처럼 다정하게 사랑해줘. 알버트처럼 나를 지켜줘. 그리고 편지 맨 밑에 늘 서명처럼 붙이는 한마디, 아름다운 눈동자의 고요한 미소.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면 애칭도 달라졌다. 오빠 오빠 오늘부터 나 미아라고 불러. 프린세스 다이어리 미아 공주.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엔 오빠 오빠 오빠 나 이제 아밀리에.
1: 미아 아니고? 어? 미아가 입에 붙었는데?
0: 응, 이제는 아밀리아에. 그렇게 7년을 공주님 시종들듯 연애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지 끝에 아내가 쓴 한 줄, 미녀와 야수처럼 오빠도 언젠가는 멋진 왕자로 변신해줘. 저는 부담스러운 미션을 받고 벨과 결혼했다.

0: 보이지 않아. 아니 누구부터? 가까운 애부터. 둘 다 가까운데.
1: 우리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고 나는 목격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
0: 아, 여보야 큰일 났어.
1: 왜?
0: 둘 다 쌌어.
1: 그래서 비켜봐. 아메는 아메래, 아내는 소매를 걷어 붙이더니 한 녀석 닦고 갈고 또 한 녀석 닦고 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놓고는 우리 포동이 호동이 둘이 사이좋게 같이 짰죠요.
0: 아유 잘했죠. 아이고 이뻐라.
1: 와 여보 왜? 미아 공주님이 많이 변했네. 지금 미아 찾을 때야? 물티슈나 뽑아봐. 순정 만화 주인공에서 천하무적 마블 히어로가 된 아내. 내가 왕자로 변하기도 전에 공주님이 제대로 변신을 한 거다. 연애할 땐 예쁘다고 해줘, 사랑한다고 해줘 하던 사람이 요즘은 머리 질끈 묶고 애 하나씩 양쪽에 끼고 다니는데 와 그 포스라니. 공주에서 여왕님으로 승격한 내 아내 수정아, 난 아직 왕자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충성 다할게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오우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의 뷰티 앤 더 비스트였습니다. 라라 가족 광명수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명수님에게 시계, 무드 등 우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공주도 엄마가 된다. 김강수님. 그리고 1호님은 공주는 원더우먼이 되었다. 영웅님은 엄마는 참 위대하지요. 쌍둥이는 얼마나 예쁠까요 하셨고 1323님 토르망치를 든 공주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엽다는 후기도 있었고요. 사연 들을 땐 공주랑 어떻게 살지 했는데 결혼하니 공주님이 원더우먼으로 변신을 점점점 공감되네요. 현실은 공주가 될 수 없죠 하시면서 김은희님. 그리고 1486님 저희 남편도 연애할 때 제 모습보다 아이 엄마가 된 지금의 모습이 더 사랑스럽다고 하던데요. 저도 안 변하고 싶었는데 5살 아들을 키우는 현실은 매일같이 공룡 같은 샤우팅이 하시면서 공룡 같은 샤우팅이 터져나와 자기도 모르게. 김주연님 저도 결혼 전에 날파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무슨 벌레든 손바닥으로 척척 잘 잡습니다. 자꾸 소중한 내 새끼 물리면 안 되니까 하시면서 김주연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주이고 싶어 하시면서 1544님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공주이고 싶어. 신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748님도 그리고 8690님인가? 이분도 신화의 Wild Eyes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으쌰으쌰 신청하셨었는데 오늘 이 노래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드.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우리 민은혜님, 전 굉장히 악성 부정인데요. 언니 방송은 묘합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오늘은 먹구름 사이 내려오는 예쁜 햇살 같습니다. 영화 주인공 같으십니다. 밝은 에너지 건강하십시오 언니 하시면서 민은혜님 문자 주셨습니다. 또 세젤 에이본느라는 분은 저는 초등 때부터 현재까지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상관없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혹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뭐 인사할 사람 한 명, 가끔 이야기할 사람 한 명,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사람 한 명, 요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인사할 사람, 가끔 이야기 할 사람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에 커피 한 잔 마실 사람, 요 사람만 찾으면 되겠네요. 문자 잘 받아봤습니다. 신은주님 감사하고요. 이용현님, 라디오는 내 친구 이양희님, 박세일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끝곡은 원타임의 원타임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느냐고. 그러자 뉴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그것에 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요. 길을 걷다가도 자꾸 눈에 띄곤 하죠. 생각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머물고요. 그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대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시선이 머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Let the River Run. 칼리 사이먼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자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요. 가방이 사고 싶으면 사람들의 가방만 보이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유난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즘 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제주도에서 김상재님 신청곡 보내주셨죠. 오늘도 아름다운 방송 팝스 프리덤과 함께해요. 자, 이런 멘트와 함께 청해 주신 곡도 있습니다. R.E.M.의 Everybody Hurts 들으시고요. Travis의 Closure 이어드리죠.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3년 오늘 빌보드 1위에 올라와 있는 곡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입니다. 1970년대 초 마빈 게이는 What's Going On을 통해서 전쟁과 빈곤, 사회 문제를 노래하며 시대를 대변하는 소울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 그가 1973년에는 시선을 세상에서 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서로에게 이끌리는 감정을 숨김없이 노래하면서 말이죠. 바로 이 Let's Get It On을 통해서요. 당시로는 상당히 대담한 사랑 노래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미국에서는 빌보드 정상까지 올랐지만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최고 순위 31위에 머물렀습니다. 들어보죠. 마빈 게이가 부릅니다. Let's Get It On.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이었습니다. BTS의 아리랑 세계 투어 공연이 연일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오고 있죠. 미국 LA 공연을 끝으로 이제 10월부터는 남미와 아시아 공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BTS의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은 이들의 정체성과 그리움, 사랑을 담아낸 앨범입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요. 타이틀곡 스윔은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앨범이 우리에게도 특별한 건 첫 번째 곡인 Body to Body에 아리랑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혹시 그대도 보셨을까요? 이번 세계 투어에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세계 각국의 아미들이 우리말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모습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화면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들 만큼 벅차고요. 우리말 가사를 또렷하게 따라 부르는 모습에 절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계인의 노래가 되어가고 있는 아리랑은 그 종류만 약 60여 종이나 되고요. 가사가 다른 것으로 따지면 3,600여 수나 된다고 하죠. 오늘은 그 가운데 외국의 음악가들이 들려주는 아리랑 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허밍으로 편곡한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아리랑 하고요. 뉴에이지 음악의 거장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건반으로 그려낸 아리랑. 그리고 일본계 브라질 가수 리사 우노가 정음 그대로 발음까지 정확하게 우리말로 부르는 아리랑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세 곡의 아리랑 만나보시죠.

어떻게 들어도 아리랑은 우리의 가슴을 아련하게 그리고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BTS의 Body to Body에는 2분 25초쯤부터 우리의 이 아리랑이 등장하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소속 소리꾼 4명과 연주자 8명, 모두 12명의 단원이 직접 연주와 가창에 참여했죠. BTS 음악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소리라서 더욱 특별하고 벅차게 다가옵니다. BTS가 부릅니다. Body to Body.

모두가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죠. 당신의 말투부터 몸짓 하나까지. 여기 있는 모두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에게선 집처럼 편안한 느낌이 나거든요. 당신이 마치 현실이 된 꿈 같아요. 혹시 지금 혼자라면 내가 떠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줄래요? 이 밤 내내 난 혼자였어요. 당신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기를 바라면서요. 당신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고 한편의 노래처럼 들려요. 당신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젊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에이플빛 아래에서 당신을 사진에 담고 싶어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걸 깨닫기 전 그 시절의 우리 모습 그대로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린 나이 들어가며 슬퍼했고 그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죠. 모든 것이 자꾸 나를 그때로 데려가요. 당신이 내 곁에 있던 그 시절로.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난 아직도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나 봐요. 당신도 아직 그런가요? 그때는 마치 한편의 영화 같았고 한편의 노래 같았어요. 우리가 젊었던 그 시절처럼요.

한편의 영화 같았고 한편의 노래 같았던 사람과 사랑, 그리고 그런 젊은 날이 우리에게도 있었겠죠.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이었고요. 계속해서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찰리 푸스의 Attention 들려드리죠.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찰리 푸스의 Attention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1970년대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마티아 바자르의 솔로 2, 오직 당신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1977년에 발표돼 이탈리아 차트 정상에 오른 곡인데요. 당시 보컬이었던 안토넬라 루자로의 맑으면서도 독특한 음색이 참 매력적인 곡이에요.

마티아 바자르의 솔로 2, 오직 당신 들어봤습니다. 요즘 백화점 쇼윈도를 바라보는 재미가 있어요. 온통 가을가을 하거든요.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분위기를 좀 내볼까? 소국을 한 다발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천천히 천천히 오고 있는 가을을 조금 더 빨리 끌어당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곡은 브렌다 러셀의 르 레스토랑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갈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